0: 남주라 가 크금 파르마 띠르슬슬 탕릉 포가 다롱 샤지르 남공 남소 강리 알구르 도나리 중점 토르 마르차바나 아린 자츠베 마근트베 니츨 촐소르베 딩글 중점 제뇽 더소 아일랑땅 영땅 자르던 단출시 바랑크 케 돈덕 특 초응에인 특 초노 코덕인슬 아일랑가 신르 부정 알라케 치기 치 근인 샤지르 멍그라 아일랑가 아리 드림을 제영시메 아리 조슬 제토르 잠글 시피 샤프출은 참 조바등 덴총거 창의기 등가위 샤프출라 카스 마시고 아일랑가 쇼기 쇼니와르 양치르 드림을 시피 차르친 메브른도
1: 예서라체 천듬 지니 비 년천 강기 치어 근인 사랑고 스타나 예서라체 종리 메타나야 호이 자샤 사크게 토질 라파 년듬 제 사콩 섬니 예서라체 먹홍 차브자 총비 신팀 셰길 타바임비 다담몰 원칭 년터라 알룬지르와셸 사랑고리 예서라체 빈지가 데크가 헌식제 가차정리 셰길 네타나야 호당 아예먹가 제초 진돈 헌 자미아라 잔쿠르 홈르 데율 테몰라시니 라파 사크니 먹홍 신팀 셰길 제더 시캉 예서라당 아르니 김대율 먹홍 신팀 셰지 차르지르 초칭골 원칭 예서라라 예송먹당 빈지가 데콘치 치어근인 년주르니 히스타나 디타자 룬저스마셸 예서라자 년주 멍비 치어근인자 사른골타나 네타나야 호이 년더라 예서리 콘체 제츠코스탕 셰게레 예서라지 아리돈비 쉐브디아욘 한캉 서비 자샤 쉐비 차르제 땅레 마실바마슬 팔레스타나 예슬렌 고고 링글 하마세이 저그치야 니스 마투르곤 예서라자 마홍 자샤 사크니 쉔팀시 마슬세레 예서라자 천름 지니비 년천캉가 사른골타나 네타나야 호이 공슬 랑슈 겐겨도키 예서라자 빈직 레콘 하리 흥성서지 요세레
0: Nyankalanji, Shukpi Sanjir Shia Chasung, Lensandi Somdrik Ba Lhamu Cairang Tang, Somdrik Ngan Kirwa Sonam Cairang Tang, Huapdin Jan, Tsomu, Jil, Darkilwa Durji Cairang, Chachib Darkilwa Ngantik Cairang Tang, Sonam Rinchin Yin, Khao Sairin Tso Tang, Tsemgun Jan Niji, Tienanbi, Nyanlim Tung Ruinba Yin.
2: Chal Sul Sombi, Gazishnin Mali Ba, Javshin Charvi Ngom Tsir Shtukjul Jin.
3: Kalang Kirishtoki, Huawin Tungurubakang. Мумбрх салви, а дунгэндэр нян.
4: Хэхгэр мэлун.

0: 이틀 근이 텐데 나츠 진행자도 디셰주드나 당르공된 선자랑신게 살랑가 사클 망체히 등 초크르가 사클 망체히 초로가 사클 망체히 등 이슈가 하르쇼 등 골룩게 헤첼로가 사클 등 야르마로가 사클 망체히 등 강차 등 마이엔 답제 쳔멀립은 저틀나 고르무게 샹당 정도를 거즈근디 차라 삼섬니 차르한다 용즈 요세고케 때문에 상체 난크르가 사클가 잔타간 손이나 간남 통하니 하튼 모아게 남신들의 대신 때랑 양글과 아름다운 손이 나인 초크르가 사클 멍체히 등 초늑가 하르쇼라 초로가 사클 멍체히 이슈 등 고도 아르마도 사클 멍체히 등 감범 등 스동스코르 나코르모 종체데 강차게 싱등 정도를 거르스근데 차라 삼섬니 차르칸의 용제리 세고케 때문에 상친 난크르가 사클 잔트간 손이나 간남 통하니 하튼 모아게 남신들의 대신 때는 공무원 전인하는 신기하고 당나로 사카다 이슈가 자르트르케 싱당 정도를 거스근디 차라 삼섬리 차르한데 문제를 예세고케 때문에 상처는 그렇게 사크르가 잔다간 전이나 간남 통하니 끝은 뭐가 남신들의 예체는 게 상관 하지 않다는 시와 근데 이런 신경 과통 속으로 남신의 천대인 나지 주는 주간도 대시해 줘야 사릉사 근데 간남 통하니 끝든 몽이 남시는 절전도 조정 고르트행급 지기치니 고르트행급니 든데 라투가사 근데 간남 통하는 데 조정 고르트행급 주제니 고르트행급니 뜨데 그때는 간데 간남 통하니 끝든 몽이 남시는 절전도 조정 고르트행급 쳇드니 고르트행급니 르제 공호가사 근데 간남 통하는 데 조정 고르트행급 지기니 고르트행급니 르나데 답지가 사근데 간남 통제는 데가 조정 고르트행가 뜨니 고르트행긴 예스므레 이슈 제르가 사근데 차르 총총 밥지는 데가 조정 고르트행가는 아니 고르트행긴 예스므레 아르마친가 사근데 간남 통하니 흩든 몸이야 남시르 저르진 데가 조정 고르트행가는 아니 고르트행긴 예흐레 탄신가 사근데 차르 총총 밥바니 흩든 몸이야 남시르 저르진 데가 조정 고르트행긴 지금니 고르트행긴 예니레 나 고르몬디 흐튼 몽아니 간남 통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그니 고르트행급 속치그레 다 통가사 근데 차르 총총 바바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거거니 고르트행긴 예시레 감함가사 근데 차르 총총 바바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니 고르트행긴 예니레 스톤스쿠르가사 근데 차르 총총 바바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치니 고르트행긴 예스므레 평가사 근데 흐튼 몽이야남 조정 고르트행급 쳇니니 고르트행긴 예르나레 호주가사 근데 차르 총총 바바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치니 고르트행긴 예르제레 멘흐가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가니 고르트행긴 예르제레 화동가사 근데 간남 통하니 차르 총총 바비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니 고르트행긴 예르제레 숑화가사 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드니 고르트행긴 예르나레 차카가사 근데 간남 통하는데 조정 고르트행급 쳇가니 고르트행긴 예르든데 흐찬차가 사근데 간남 통하니 흐튼 몽이야남 시르 저르진데 조정 고르트행급 주제니 고르트행긴 예르제레 레이트링게 산칸하지 되나 저 대령 하시 그럼 이런 신게 남시그네 선대지 때문에 대령 전인하라는 신게 사크 소수군 남단다 하찐 걸거니 대령 남산도 그레이다린 사체라히자 대령 연근다란다 고무고 알금데 지 차라 삼선 밥진한다 지 차르카 동진한다 너무 남산도 오빠 마르톡스 제르비다 그런 신게 사크 소수군 남단다 하찐 걸거니 대령 남산다레 대능이 공리샤 바접진다 저 다 대령 된 전인은 가야다 팀 디그타기니 문동다레 대는 남간에 좀 다다 저 스토인군데 특성이 너무 알금들이다 대쟁가다 토포르가기 프르다추와 아르금된 손이나인 슈야만린 요군 와르금데 추차르카 온진안다 단도모고 로르다 지 차르삼삼 밥진안다 단도모고 능슬라 수관다 요고 대쟁가다 니와 아르금데 니 프르다다인 자브주라 땅트르킹이 테나 롱크르코는 조주 하쟁가 까치게
1: 담제쩐데 점들럽데 엔적이네 Чичим чонда вакр кадыгын.
0: ᱛᱟᱝᱥᱢ ᱜᱚᱠᱚᱝ ᱛᱟᱢᱵᱟ ᱛᱟᱨᱡᱤᱱ ᱛᱮᱛᱜ ᱡᱚᱪᱨ ᱯᱮᱢᱫᱤ ᱣᱟᱭᱠᱨ ᱠᱷᱟᱫᱜ ᱛᱟᱝ ᱛᱟᱨᱪᱩ ᱜᱚ ᱱᱟᱪᱩᱜ ᱧᱚᱨ ᱜᱟᱵᱥᱟᱥᱮ ᱵᱨᱮᱛᱤᱜ ᱥᱟᱭᱤᱞ ᱛᱟᱢᱵᱟ ᱛᱟᱨᱡᱤ ᱠᱷᱟᱯᱨ ᱢᱩᱴᱟᱝ ᱪᱤᱜᱵᱡᱤ ᱞᱟᱜᱱᱤ ᱪᱤᱜᱜᱚᱵ ᱫᱟᱱᱟᱝᱟ ᱟᱵᱫᱟᱱᱫᱤᱱ ᱠᱷᱥᱢ ᱟᱵᱡᱟᱞ
1: ᱡᱚᱱᱵᱩ ᱞᱟᱢᱤ ᱫᱮᱢᱚ ᱱᱜᱱᱟ ᱭᱚᱞ
2: ᱞᱟᱢᱪᱮᱨ ᱱᱤᱪᱤᱱ ᱡᱚᱜᱯᱚᱢ ᱴᱷᱤᱱ ᱱᱟᱠᱥᱟᱨ
3: ᱡᱮᱞᱡᱤᱞ ᱞᱟᱢᱛᱩᱱ

0: 리세링 산크나지 테나시 와르금다니 랑싱게 야름라 싱싱 넘코르즈가 이나츠 지른즈간 도디셰츄레 테나 야름글라 크나 야름 치트게 헌탕 삼치네 당라르고 와르금데 테운데 그 로반티 추게 단 로반팅게 르도치 로반팅세고노 인더른데 세진아 똥쿠르크 스팡게 와르금데른데 세진아 똥쿠르크 샤포샹세고노 데완데 세진안다 테땅로고다 땅이 영어주 단 영어르금란 조수 와르금데 좀 여다가 인더른데 세진아 똥쿠르크 와르금데니 테땅로고다 땅이 영어 で、ゲルゲムハンガワークンならチャンガンガンジョソスンでイケジャンムチテガダンディラクンダムナチカルコチナダムダチシクソシェコンダムナンサンデヨケセコケ。テントウランジョンガチャカジョンダンリハラチチンサンバンニハラドランジョソワークンダムダチシクソシェコンナンサンデヨソディチェンガダンダンジョゴリザブゾラトントルケンダランクルコンジョジュンハチェンカチガダンダシクソシサルジュディスプチェルチガダピクチクシスムスタンバンダインセコケ。 天主教的人，你这个什么个瓦尔根的这种呢？因等等呢，因哪儿人等多了个，当地瓦尔根的呢，因个三百有所因的人的塞进来的，那天主因等那样的那么的这个习俗学过看来的，天主那不做中等个瓦尔根的呢，因哈了，嗯，错看就是瓦尔根的人的塞进来的，这等难的因就多怕个瓦尔根的呢，哈了多少中等人就是瓦尔根的塞进来的，天主现在个罗马去三千多村哈了，突然就是塞进来的，等等那怎么的这个习俗学过看来的，让人你三等你就年靠进来的。
1: 너무 그냥 설망하여 오케이. 대통령도 다 등이 다룬 그 그럼 통과 니와 세진디 와르금도 그럼 그 당시 숙산된 손님들은 영지 람다 저 로름 그동안 락할리고 칸은 너무 그냥 선이 요새 오케이. 대로 세코가 매슈코가 와르금도 나 영다 매슈코는 여러 가지 사든이 주긴 옌칸도 요는 너무 아니 저런 이유 그치 그치 리 치고 통제 잡자 특등가 와르금들이 치 그치 리 치고 통제 잡자 니 잡든가 와르금들이 단단하다 되게 사시급 생활 사시급 다 통도 살가랍지 요소 대체인가 그니 대통령 요구리 자부라 통도 깨달아 농구 거는 요주인 하여튼 같이 그 天主教的人，你是这个瓦尔根的创建人，这个种个花开有所瓦尔根的塞进来的，这种这个大东西当原来如瓦尔有所瓦尔根的塞进来的，那天主马尔特种个，做个了瓦中德个瓦尔根的塞进来的，天主陈德种个用个多么大中德个用的人的塞进来的，天主艺术中这个瓦尔根的塞进来的，天主南青个瓦尔根的塞进来的，天主南青个瓦尔根的塞进来的，那就多么个就看来的。
0: 관람 그 관한 라인 된다고 항상 대요 캠 대체 인가 단디 와 아르금 단이 아마 연구 어린 아르신 등이 공리 세군 남 뜸 대다 강이 탄다니 전이 나인 어 자부조라 등 뜨긴 단 롱클 권조 주인 하증가 가치게 天主教的嘛你这个那个瓦尔根的嘛都签不住哟说瓦尔根的那签不了完就说瓦尔根的那地瓦尔根那么的就是干枯山的这个嘛有个他喝不了就签不了可能当你他妈就就有个三千多年瓦尔根的瓦尔根的塞进来的 단단한 남자지 다 롬크즈 코너는 관음 코너는 삼바가 라크는 지식소시군도 못 낭천다고 텐토 이슈고 천다가 와르금다는 영하라 참을려 완주소 와르금다나인 대비진 남자지 식소시군도 못 낭천다 요새고케 Tentu jenama ni ibu tengah tengah ni malang ke warkum dengan soalnya dengan mana zonga pemdu yo kek warkum dengan tu tanda inda ikin ni kunda siapa kunda kan soalnya tu cuma jalan mana jalan tu tunggu Tentu dolar zonga karma tunggu tanda iwa kunda dengan dalam tu cik susu sih kyo asuk tentang dua datang jenama ni ibu tanda soalnya cakar ni zonga tunggu lu warkum dengan dalam tu dia jenama ni ibu tanda tunggu Tentu yang tanda iwa warkum dalam tu dalam zonga tu cecah tunggu nu cengga nanan zonga datang tak cuma dalam tu cik susu sih kunci ada hajang mana yo kan tentang dua datang bar zonga ni yang harus kacung jossu sejin anda tentu orang apa
1: 생각하고 있는데
0: Teaching it and the work, the Yammer and Yogu work, the Niperta, Zabzura Tongue in the Longer Cornu, Hatching a Catchiger. Tento Janam Samachi Tanganyankani Kongho work, the Gaminha Zunga Quantin, Tongue under the Sage and Anda, Tetong Rodatan, Chaka Sampanga Sage and Anda, Tetong Tanta Yung Chakanis on Datan, Tarangan Josu work, the Nayan to Ronum Kazu Kananda, Ganum Kazu Kananda. Tentu jangan mahu semua cik, semua objek, tak tempting ke warkum dalam tanda khusus hutung dari zonda tengah ranjau suhu tanda langsung tangsa kuno di ekor jongjek sakenda mayang kita sanggup sekuno warkum de kang sakit tahun yang lalu ni ada siang sanggup suhu warkum de tentu asal tempting zon tuk ke warkum dalam tanda tanda nanti dalam kerja kanan ada guanam kerja kanan lain tanda langsung tu jadi semangat okay.
1: teaching than the work, come than Yammer and Yogurin, a two Zabzura, Tonturk, and a longer corn yoguin, hatching a catchige. Titan Santa Ying than the work, come than it arms or a young Janusum, Chicka work, come then Sony Nying, Tandin Sony Natu, who drew than the work, come than the Tapshang or Yosu work, come than the Lambda to Shig Sushikun, the Moyan Lana Chicago, and the Mugnons and the Yoka, as okay. Titan Santa Janma Rangabdin of Sunga, Warkum, then Tony Lion, to stay Coney Harayan, Josu Tatunde, Barzung, Cargon, the Harashan, and Chapson, Josu Sajin, and Dunnayan Lambda, Chic Sushi, Kuno Chanda, the Yoke, Sego Kim. Then to Janum Tugden Tekken Toker near Stone Kurka Cap, Shun the Saga Piani, who to Sajin, and the Hutun Pianga, Warkum, Dunnan Lambda, Karkochin, and Lambda, Chic Sushi, Kuno Chanda, the Mangayok, the Shang, the Warkum, the Yaman, and Yoking Pandatsung Magin, Niper, Zabzura Tong, Turkit, and Uncle Korn Jujin, Hajanga Kachig. Tanim jigitra chen na xiangxin na mo korza chitin na xiangxin ma ni ti ge jing de chuan min he ne chuan ke da jia ge wa kum de chi jia de wa yu su wa kum de lang tong ru yu su wa kum de sai jin ran da te tang de ge da tang yi kun ju jin na yin ta chi de ge yin de da yin chu tong de chen de ne yu han ju zo ma chen de ya ra chi de na yu su wa kum de lam tum de ge la ka la ka sai jin ran da de na chi yin kun ju jin na chi la lam na chi kar ko chen de mo nang san de yu ke Tani to Tardan and Shunka were content for some Nunga under the Charna Babkio, Kurs of the Cheng and the Ark, and the Yonkin, and that's some Marine, Zabzura Tonk and Longer Corn Jujin, Hatching a Catchig. Reiterating Sankanajitan to Tian Hasik and Yang Singer, Lam Jing, the Sick Trundani, Tan Singi Jalan and Rashan, Sing them and Dap near Chicken, near Lemon and Dap, they kill a candle tongue, going to ship at the end of the room. Teaching the two lam, Tungla Candin Tony, the Mugalam, the Chic Sushi, Kuno Chanda to Arkham, the Tony, the Mungayuni, the Mungan Sandrela, teaching the Tupurga, Niper to Arkham, the Tony, the Shuyam, the Resuscon Warkham, the Ring, the Gilir, the Mana Gondam Tartain, along Colas Honda of the Inchico Cornjoju. Hatching a catchiger.
2: Madame Chinja, Taulum Cherby, dear Jeranga, Zarjunga, Tamlung Gopi, Derungan Jerdo, Cheji Hindo Pakanasi, Cheji Higi Pakanasi, Jemdil Shudi Sarjir.

0: ngure ta khonsi chi la pang gu chang ta na dure ta ra ta ma chu sa zo na che zna ni sep si ri ta ni nyen gu ma ni na chu ga de ku no ti da na ta chu go lang ku chu dam de ni jo na lang ku che ma chu sim che zna chu nyen gu ta ni pa ta go na shi
1: ne ri
0: ba nyen gu na ni a chu go ya chi ri de gwar de ma jo gre ta chi cha cha ma zo ni chu zo gre
1: ne ri
0: ta jang gu chu rang gin dem go ne ta ma tu chu lam de ni jo na di ja ku tra chi ni jo no ni so te nam na go ne shi
1: ん、だったまがちきじゅにんそんとめなしゅしゅよまとんとたあちゅぐのにばじったたんのもんでにょぐんじのなあちゅよんちがじゃなたなどもちにまてぐりでんじぐちにそりとんごのともずごくもねりだったじゃんぶともともしなさとにのまれうん。てたのにまてんじゃむにょぐんでらんあきなちよんでるでなれ。あちゅじにおるくそんだにんごにおるでにんごとやらんぱるだのともよんでたまんぱるだのたんがんでちずがちゃかおすの。
0: 나차파요고스제고노멍그리 다르크 아치고 다 녹킨 인생군 어랑콜 마켓 다들 제마 좀 쳤는데 라카 리주가 그리 다 라카 조르제 조르 머구노 조르코노 포 머구노 포코노 타타 홍마이 농기스 손든 농콜 그 셰고 캄타트 그 최고 차로 마루 조르코노
1: 네디
0: 타타 사니니 테 지금 마이 타타 이미닝 그 이타나 십시텐데라 나토노 팔와 그 테르코라 덴제바라 시그노 파오노 아 다 니마고 온데 동초다 데이나 아 당근나 용군 어떻게 니까나 잡나 택시 아 뜨거 넘고 돈지 정도는 망하요들이
1: 네 딩게
0: 이게다디 다 세린디 손을 망하노 데코다 아 참아지 니니 아컨도과 제오나 체즈메 피오 동디 마이다다 야치 라나나 니니 랑쿠라카 고누 코누 찔리탄 다 머고누 톰타 헝 마르주트 사가다 라나 차통 자머고스 마치나다 요코우트리 아 타마디우티 치무디나 테키 손라 초셉시 사카마 손나라 초 카브디 카츠치가 오마레
1: 내리
0: 가 성기 십시 메이크 디 데드 가가 성기 메이크 데드 가니 치커 로이 톰다 디 텐테 모던 케지 케노 팅 온 친두 비 톰트 타 헝 마이나 샤가 치즈나 추 마진 다 십시 손데리 고고모
1: 그딩
0: 투라 야 마토리 고고모 마치다 치테인데 오케 이나므나 오케 송 미초 십시 메이크 나카나 조지라 아니 추트 메이터라 아니 데 이치디디 이 참조 무 참마치다 치트네 되게요 나니 이치 그딩기크 라칸 디르조 마이즈 주 타타시 네 테랑시 제 교시는 거 조지 담타 다정 파치르 메이크 당인도 무 뇽뇽도 되어서 봐
1: 리리리 레티던 한테 딱 조리다 체르 공내셔고 다초 송정가는 크르 이나란 자가 다초 게르케세 고노라지 티던도 다토 초 게르케는 크르 총마이나란 자가 단더가 셉시르케 고름디 춘다니다 콘조지나다 가초 영지 카도 나바지 님적 고사 제가 방금 물고서 좀 고카나라 아 단도모 기타나니 다제 지상과 갈다이단데 이다모 다 좀 손이는 다 권적 지나는 게 다제 좀 록쇼가 상린다니 다 녹음만도 근데 손이 나라 조금 그렇게 쉽게 뭐 다시 시산다 찍다 등이 다 조금 그다 라스콘데 손이는 이 말이 이제 뭔가 그렇게 쉽게 쉽게 오늘 되나 저 대징 당조로 가서 저희 준다는 같이 이쁘다 지금 암적실 고는 단 너도 지금 마이기는 도치 세고들 다 같이 영 권적 지나 넘고 근데 쉽게 내마 지금 맡는 단다 영나 권적 지나 다 지금 쉽게 쉽게 고는 디 와르컴데 제차라스과 청군들까지 청가 지금 토카나다 세군들을 하지던 너무 찬도서 끊고 지금 들까 마치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되네 카다스기나
0: 어단듬 제도나요 아주 다 넘군데 십시리 구디 뭐나 냥버죠 보다서 군들이
1: 메디
0: 십시리 구디는 아주 나는 나 땅제 십시리 같은 좀 좀 좋게 십시리 지 나다치 넘군데 주도 뜨거나 얘나다치는 진짜 언급 라카가 얼룩 창문 하나
1: 예딩게
0: 예스미 사우스다 보글
1: 터라
0: 티는 거 소우지 쳐서 지나 넝쿤데 십시티나 통군이 니마티 딱 보지는 넘까나리 온 거지 테라나리 다 런게 뇽토나나 런게 카프라카니 다 마덕다 진진이 승글라카니 차파도 오크티
1: 네리
0: 차파도 오나 롱아트시 아 다카 테는 게 뇽토나 메나 다 런게 사그니 그 런디 녀트티 되나 어떤 거들 사라가르 스테토마 차파도 메나 다니다 송하는 거 얼굴아 좀 상거지가 아 그거라 좀 두더라 런게 치스티 런게 하라도 지지가 고르주 후두 와인주 우리다 조금 아파 말해 진짜 십시리 쿠레라 말해 저런 게 진짜 소이토나 요테라
2: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ར ཁྱི དང Қорғын орқыл алуын тенге шуғби сәнгір.
3: Нянкана ба, чецу демуэна, дэрэнда жэрсэгэ дадя бэй цэ чгэнни дэн, жэрсэгэ дадг бэй цэ сэмчэ, уэцэгэ дадг бэй цэ сэмчэ янла залагбаари, жуни танди шуғби сәнгір лэнцэнла нямбэр гавсэшэ. Чонгчэр дэн чонгсэб жэ нямдин пэджи нэ, чонгэ лэгэ дэнгарб жэнгэр гэнгэ лангша шэгэн. Шэчу шуча Ши Цзиньпинг дандун. Chongqir tang chongsib ke ndewa sarwaan zikpa tang, chongqir tang chongsib nyamdiin pheji je rigisul jensul tang, sisi maalagin zikpa tang, tichang da tang ni, chongqir tang chongsib je ntunjun pheji tang, nyamdiin pheji la gipa tonggi. Shichu shuji yin zirpchil nangwi kaabshuk tar, sani sosi yilabu tang tangba tang, chongqir tang chongsib je dhagishin shugani je korji khartung si de, nyugnir ge chongqir tang chongsib je nyamdiin pheji je namba sarwa tanggi. Nyelam hubi ojju dongshan dewi shanye jya kang dang lisil zhorjil kang ga gushi ni ndabla nyelan shi kang dewi nang zhosang la yungwi yikurwa choryang ni sarwa shigin don zhoshi. Nyishtong jigisim lebda dambar, zhachu shuji Xi Jinping dongshan dewar pebni yema cho dang jigimula nang. Zhachu shuji yi dandun, zhongqir dang zhongsib jya yinyi zhibcil mebar zu giba dang, zhongqir dang zhongsib jya pheji vzhe zhigjan la gandil dang de, jachi shangdi de, shangwe deshi jyan chua ruwi zidig danbi, chimji gita jengi. Zhachu shuji langsha donchul si ni, sani ji zhongqir dang zhongsib jya tonli nyamri la, mantad gandil dang de, jekam tonkong ganggib jishul si ba dang, zhongqir jya maasar de ni, zhongqir dang zhongsib jya shangli dang rigni, yekur ji nyamri dang chetun so bil. Bazi kala zhachun jangga demzig suho sanhun rintang towi tunli dul. Munghara rangji jya ma tungshir ga shiwa nga ga kwa chung tang chua rujin yo. Ma tungshir jya shiwa nga chungsib da yo. Chungchir tang chungsib jya jya ni chabtsin na chungchir tang chungsib nyamdrin pejya tungwi ngokhchin zogu shigyan. Tangga chukchin chobji baitan la. Zhachu shuja Xi Jinping ga chungchir tang chungsib nyamdrin pejya la gandh tungjira mgini jishil gai chin rab tang ramba na yo. Kungi tandun. Zoli dang shangli, zhongqir dang zhongsib ji zhi yung sa zi ni shigandum jingul si de, zhongqir dang zhongsib ge changgul gu zhig dang, dagxin gu zhig, tunli gong bil. Zhiwi shabshi, jikam songshub suho panchan nyamzhi dang, tamung pheji la gipa tonggi. Zhongqir dang zhongsib nyamzhi si par tunli stobdun ta tonggi. Dalur rangji ji zhongqir dang zhongsib ji huamzhur ngur yig ngar li khartung tapar si ni. Shangli tunzi ji linhun shibcik dang chigdil songzhil. Zhosan kamsu suk ji linum sarwa sorchung dang topchir tonggiri. Dalur khanan ji zhongqir dang zhongsib rintik chigdil songzhil zharjia zikbabjil zhongqir dang zhongsib ji shangli tunzi ngur yig zhulam khartung si de. Zirig linhun suk ji tunlin pheji dang jashil yungwar ganda dang. Nangsu wulan chabu yi yigbu nemzik je gencan la gengzik de sani je yigbi lihnun shibcik deng keli hongshil rambar la gendik dengwa deng. Deetang zirig deng jengi lagba su namang lihnum zonit de zongni sarpa si. Mungar sani se tuanzi shiangwa dinchil gyo bi nemzik chimcang ge yungbun parwar neydan gacha si. 中期的中心年龄培养是动物门当萨卡斯西巴等路人长古中心年龄培养是格不动物长古拉木尼罗什镇改进科格真巴等相对罗林尼成都的不格林当长镇中心尼年龄的地位就被玩这个镇结果他们问他的节目就是信用 正满古瑞红拉安徽宁国中期的浪直西北中期的中心个七地扎瓦这个结果的相对没正不没什么的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루 제그니인.
1: 코르민 월클 알롱팅게 디토사르인지
2: Nyankanaba, Chetsu Demuina, Derona Chestigada Jepi, Chichinitan, Wotiga da Jupi, Chisumja, Yastiga da Jupi, Chisumja, and Lazar Bari, Shinitandi, Tito Sanger Lins and Lanyan Bergapsa.

야녀니비 다 와치즈가 톤당즈가 다나 창마 산드브즈게 교노 조코 창창 창마그 하게르긴 그즈노그 가야르는 글리샤 참으르 차카요크 아리 나이니나 포자딩거 다니나 사다즈긴고 다나 조코 창창 창마그 영 가야르는 그 공승그 초안데 시케 부즈그 로피 쇼르트 하게르긴 그즈노그 글리샤 창마영 아 다리리진 용주위근주군다 리드나 포우자르지마시 지즈고노 조코 총총 상마근 에워드 가야는 그 공성도 등등이 됐더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송이 파사 파이그 레천의 섬등 제빙의 진등 영나 파마 등 아카 아니 그 글나 요노가 알라등 알라영 아 나스템 등 셰파 땅 회라 속과 영나 켈라 속과 망아즈 정주다 시 가치는 건강 친지 디 한친인 지나영 나칭 요르다 로난 도노가 잠릉 하는 그 시동라 리동 적진 망아즈 요크리 나 참아영 예고즈 정나 하이 고즈히티 디나 조릉거 통자 시자영 망아즈히티트가 디 한친닌기나 영아칭 이월더 토크 멤마그능니 조릉니라 티그라 송오노그 히샤 강망즈 다사브종이 아 디스바이기 고즈브 정탑교지나영 시기차가 아리 형님이 듣고 총총소 때나 정마그 그리고 하시장고 중화 십등윤자 아주 나총시비가 슬림층 시주의 나총시비가 슬림층은 줄기 따라 듣고 총총 정마영 럭실럭 사르와즈 그냥 줄이 주일 럭실럭 사르와 그냥 줄 마시비 야르먼트 림층 홍마그 초크 럭실티 아주 영지라 중화즈기나 처모르 야 형님이 듣고 총총소 떠난 보호자림 등 산드 아시 탕하시근 돈주이고 안비 토마르 차기임젤 워그페비젤나 신이사 냐비 시지 카들니 냐남 소프르시엘라 디즈 너나치 림슨 홍마그 초끌럭 시츠그르라 리 디른글럭 실깡인 지등나 니프른 접기 샤왕가 마트 바니 쇼피치 퀴몽 와니지 차프르시 접니 쇼바 림비틀 다시기야 리 드나 조금 총총 상마 고송아 드나치 거우치 난땡 그 쳤다 다롱탕 지금 돈 주이고 니프른 접기 샤왕가 마트바니 쇼피치 퀘몽 원이지 차브르히 드니 쇼바 람부이 쳤지 리 드나치 샤와 긍땅 긍즈글이나잉 응나샤 바스땅 주다 다시 가치는 긍긍 친들라 당아싱 이우르 드브고노 그샤 몽우즈가 다 만듭 나라 하나리 셰파땅이 셰파 예쿠땅이 티나 셰파땅노고 고름디라카니 다조 키와라 영나 람부니기 차퍼영 히니 도모즈르라 영 아즈 리카 깡땅깡즈그나 셰파 마땅아 아 달리카 크게 리리 차송드지기니 셰파땅나 다조 람부타즈그레지 다 도모즈르라 티당나치 아 니긴 헨르고 키와이나 지르고지 도모가 땅코영 요카 тигдана наци дивжинт дастави лхшет дастави штамхи мазг жона дивжин гэрэнгэн цуи

야, 냥이위 두고 총총초 실년년문디 당행당주위 나총시비 가츠크 찬총동우 조기 드긴저근 하식당나르 랑그 제스라 가시오노고 두고 총총창마가 하나 조르조리 냥게요라 단 년의 잠스금 축과 네월더 랑로 밤노 랑로 등 참노 것이라다 창마 예고즈가 정주다다 같친디야 레드나 등디 조기 드긴저근 하 두고 총총 지금 건축글랑노 것이라 나는 포마 총총인세고는데 제득고 리시요 나치 슈니 실런더인이나 냠스 신용주일 조금 청청 청마그 요코즈그 뉴나 쇼르트 요코즈그 중고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 지나지 두고 총총은 지금은 건축가능 노가 실어 나는 로마 총총의 인식은 실한데다 시게 냐무즈르라 그거 가양스타이나 초콜릿이나 초코 아 두고 총총 건문거 로카등 참니 도모가 실어 냐무즈르 아리 때나 두고 총총 시초나 영데 등을 더다비 다실럭 시금 망아요지르 대단아 파 아 파마당 기르긴거로 남다그토니 나수 조키 딩질그클마시죠 보자르짐근이나 리그시요 슈니치 두고 총총 소놈 강무글랑노가 실라 미도 총총세고는 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니와 아주 디바가 찍는 없이가 대릉 체득 고리오노가 나스트마라 시동하시냐나 처모르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공린지나치 죽고 총총 천정 안목시노가 나름 아롱등을 가모마와 니세군은 내년 등들 죽고 총총 청마그 예고즈년 등아 다니 초랑은 이끄인가 나름도 예고즈실 희소나 나초 나총시비가 슬림 층근하시죠 보부자림가가 앞세고 아리 다나치 슈닝지나 메토 어뜸과라시니 나름 유과즈가 년아 등아 나총시비가 측은 지티 참바 리피 스카르 콩가나 시주엘

ngi tengi na tarmi na pa tang yang na ta kirgi nanggu ni wa xian nu ge ma la meng te kirgi xiong ni de mo zhi ti tang na chi ti jin te xi pa la cha tur ge kirgi ngi ni le xiong yu men di ta pa mai na chu ge girgi na chu ge chang ma gen di zhe zhi zam ni go ni de mo zhi la ti cheng gen di shu gong gu men yo ka ti cheng ge pa ma tang girgi chang ma ge lo lu ma rim bi xi pa 능기 쓰시 좀 큰 것이 발라 속과 청마영 니쇼가 시가 잠네 이교다다 시가 가치는 건강 신지 리 떠나지 슈니 디슨도 쇼란디 같은가 아다 시스템 제일로그라 시스템도 조가노 그 조금 총총 청마먹이 등디 경진나 총 속버가 등아 고로노가 아 초능 정신 탄진 종체를 머리를 홈정 등위 토식 전자 야바가 아 로주 알모 로마가 진노가 시치 화머는 바세니 아 츠치츠치욕 덴지나 청마 제일로그지 주일

말 나와 있는 거 도마즈 그 그거 심근 차르고도 침무즈리 어 도만 도무즈 그 그거 그런 거 카프른데 존누 그 잠츠 따르탄도 침무즈리 카프르나 아라트 소니 마식당 다브르 판바 요라 노방 치스 판비 쇼그니티나 카브르지 나츠르 펜심 쪽비 참튼지 톤콩 콘든 쉬바던 소브중거 제차던 흑산지르기 참튼 멍부시 업제투시 바릴 다동 스타브디긴 나니 머젠탕 린치시 타비 마땅 미와르트가 제니르흐똥 탑 온징 디르쇼인치르 나총흐타니시 머롱디 디나랑우르 카브르라프티나 므글라가노바던 므그 나르징 중슬 소마 멍부시그 카브르제 로르츨당 냔통 숙랑곤 코르니 디츠르 멍부 초르그스 동진 요라 소브중당 리샤라잉 허친 탭진 요 디마슬 카브르라프틴 카브르라프틴 쩨그나 케르둘르 마뇽튼 지르바탕 응오트그 동츠제 딘티 코르급징 디뇽튼 로슬 나치 엔츰그가니 카브르뇽츰타와탕 시르드 멍쯤쵸티 랑숭 캄쯤 지드글라 뇽르르 시바땅 능마땅 쪽브른 딘디 멍쯤시티 마땅 미와르제 자치 룽스치아날르

0: 大家别提及今年的时候，相亲当一书记就问把省长罗东川个死浪的香港每次的深圳开节深圳村的婚姻门被追嘛。香港当日多他们杂东千里腾促节杀头的筹备，促促张玉仁当香港城这个汉促节杂东里的追嘛两千个内这边香港当日多他们杂东千里腾促节提次不错不的停车些。 노동촌계상친당등상친스러운거잡시대장위른당량진콜등지와촌근도도시부시대용으로갑스시바등디에랑위능촌근근폐지라특글등아잡주로나오로특지치시
1: 계시하지르 담부사로아피오 송은재 니크 요기 상근 캐리지 송은 더 망을 동화 등 리르 다르지 동을 던진 증기.

아리 선전의 틀은 보고 체제인의 전속은 렌디 냔주르당 소미기 베니샤지라 여랑가 아리 먹었던 가디 탈라 진츠분자기 베랑 샤도인지 케징 여랑가 먹었지게 중근 진츠분자기 바도마 마슬 아르수기 드림은 티츠브제 랑샨데 당신 드림을 요치게 드림 촌주기 접터나요 틀은 보고 단도는 아일랑가 드림은 티츠브지 리비에다 앙아가랑 먹었던 가다 숭급제 중근 신츠분제기 비랑샤돈 이양 드이돈디 데니 드림을 강롱 땅양나 디초철 돈마뇨 케다다 일랑가 남중가 가토르 땅 데브진 가다 망위 톨 흐르미지비 신츠분제기 비랑샤돈 디낭데 코르트쟁가 데트르 저정란자구시 비돈친 톨 젠름드 허르위 쳔마땅 데브진 탐정 톨 젠름드 허르위 마나 똥츠글라 신츠분제완디 Ayalang Sanjir Yantin Kanga Tsi Yanin, Sarangulata, Ayalang Chim Ti, Yakub, the Injagan Hankanga, Joy Chemu, Zoli Jati Arkatandun, Gadi Ari, D. Shapchul Margirna, Hormuzun Tonga Gujibi, Namba Sunzin Shedinla, Hormuzun Tonga Yanchir Gushiwi, Mundi Chartin, Ari Yalangla, Magatun Gestul Shaper, Ditantan, Samjubasu, Chartin, Nakungi. Titula Yalanga Kadunshi, Yenur Shirtawatan, Dila Magatun Gestuji,

유럽제 야큰 몽으로 잡지아 체위 담바 송성 나그미 긍서른 체르 님테르 유럽 남지게 남시 다시 부자는 리코 그베니 남지 녀르두고 샵시 주게 루플 시위 저득다나 담바 송위 다 덤버 유럽랑 그 넙질 등 외질 라터므 흑진 테바등 유럽 그 사차 몽위 쳇슬 잘힘 쳇슬리 응원슬 도비 마와등 세나 정우등 레인 정우 도노 정우지 대위 원슬 도보리 야크멍위 청콘둔당 샹천젠바 낭클지 쳇톡젠든당 제크마락 네콩토엔킬지라 진틀응 노이흐텝 최전이나 인지 서중가 단도나 야크디 사클레 야치 든첼글라 탐바숑와등 머 셰와니 사야든라 치르강을 숭슬샬 파렌시스 게임컴 서르지르 부가 닌테르 단도나 파렌서르 탐바 잡친 숭진 요바등 산이데기 섬치 아니데가 위성친득 아름반토비 냠닌제네스롱 슬로와키 체슈르 남시 심지 컹가님들의 저득시 베저동다나 탐바 슝와디 야크브디 사클리 야치 고르나 잠라 흑친 대진요 서펀드 야크브디 루너브지지 웨어과 성친거 살던바르비 나그미 시치제닌 촌진 후르디 메시진체 비야춘 젤리트브즈마 니브자리 가와등 도에멍 스톤업 젤럭 카점

아리 선전 트럼프가 최진인 단도는 아리 호르무슨 총극의 야치입자 존진 시프르 마슬 아리 모홍근 총극의 용라 사원 반들 증설 시대 절름 카르통 시오스 그의 다룬 시아지르 아일랑가 아르라 마간 특가 진습은 잘 기바도인지 아르 수구지 증 아일랑 수구니 종섭레니 기바등 그 아리 수구지 드림은 팀이 랑샨더 당신 드림의 드림 창미능 등주 기비 접든 시오스 Yelang Shindil Pugan Rinsipa Baja Ege Nintir Dandun Ari Yelang Lan Chotuk Gagdum Shiba Masil Magdun Ge Shabjue Bewaan Khormuzun Chongaggi Denjig Ng Chotu Khartung Matabi Ngashin Zuu Yinsir Yelang Ge Chimti Suunzin Jin Turum Magdun Marni Gubzhig Gwabja Mangpur Mangtagul Yelang Ge Chimti Suunzin Rungzib Kanga Cijanin Chabrug Shibi Nisil Dana Yelang Ge Chimti Suunzin Mujay Thapaga Kuzhig Gwabja Mangpura Mangtag Kodi Chigchi Mahunga Chichib Jindun Budang Yisla Naksaji Songmung Rakhigdang Mangmang Chigchi Jian Thorim Marnaji Lagdigshi Dinang Ayalang Saji Songmung Rakhigga Magandzin Chungwa Ali Abudula Chigchi Hongdi Chichib Jindun Huanggan Ganji Badang Mehamed Washi Zaga Yisla Naksaji Songmung Rakhigga Chichi Omagchi Ngankar Ayalang Nyanjur Ji Tsi Jian Yin Nisil Bewa Darna Ayalang Ga Senzin Pei Tse Shi Chi Yang Ga Nyan Dir Shagir Ki Nyesir Chim Ti Suun Zin Mujay Thapa Deng Chetsula Deng Rang Ga Dream Le Tengxik Shiba Deng Mujay Thapi Dei Teng Ga Nisil Ha Jang Zang Sir

콜롬비 너브샹업제도 체제니는 자름된당 장충어랑아그 사임 적부 쇼와등 용콩 땅츠르절이 야체인 사임 촐모 야라 소근이 제놈테 코라등 뭐 응압자라 벤처라 미춘포 콜롬비아 제용제 중치르 소니라 노치 잡친 테니 야크모 논치 남버르 콜롬비 사시 다시 주가 네츠다나 용티너 콜롬비 너브샹업제 신하이시데 Parma Dungchir Jee Nyendam Tashungwa Tung Kangwaar Dungchir Jigya Dorjunpo. Mungar Kolumbi Shangchina Ngaga Devi Dungchir Nyensun Marndug Nambargani. Kolumbi Sinzin Dala Aes Puleya Gdandun Munghi Lengan Ang Dangpo Na Shigri Ewa Bibi Mangchuk Jobje Deinzir. Nungchi Sabchin Tebi Kali Dungchir De Manji Likung Nunghi Chenburin Chayubba Deng Arambang Tuhi Jee Nyansun Nambar Lebyo Saim Shungji Sakil Kekzik De Ar Niwa Deng Damril Suwa Shortun Nungchi Shungni Runglum Mangbu Gek Saim Shungwe Genji Da Dung Namzhi Teng Deng Gabhigla Kornir Jensim Zheg Munghar Kolumbi Dungchir Mangbu Shiki Chanjil Ngubba Chabzhig Shini Rukhjur Lidun Deilig Ngang Bewer Gansong Shih

0: 야 지랭거 년군족 보남바 다스타 체적거 년음 등존신반데 완능 천지 보냐거 타통낸 천인 참더니 알무 조라 르근선 타르니거 스파르게 부세르군고라 양식양 럭지야 고드이요 디나 족보남바거 참더니 알무 조라 르근선 타르니거 스파르게 부세르군고라 양데 판천나 럭지거삼나 나초 타통큰거 가브릉정 특급된치거 즈슴니거 선데나르가땅
1: 特格不等这个这个什么你个什么等这个特格不等这个这个什么你个而我什么特格格能得卡普用我而干事是喂主播就得摸哦节目也得摸你那阿罗你要这个下一个的呀就你要这个
2: 야
0: 디나 알마 사준 치크 르당아 촌조코능 나 파치르 요치리 지금 마치가 사우징 마키
2: 야야야 마치가 고파 마 지금 나 타고 비시
0: 야 디나 타지마 글렌 챤나가 알마 사준 치크 망르즈 나 촌조코능 니 아직 가타라 지금 나 초리 와선 타고 지라
2: 야 과친치 과친치
0: 좀이 그 디나 멘트 땅아 초된 챤데 냠버 가세시 디나 니 급게 디모
2: 야야 디모
0: 야

0: 나땅 쉐고노 체니
1: 겐고 고고
0: 야 닌더니 구주구게 야티나 참더니 고트기요노 알무 초라 아르근진 타르니게 스파게 푸세르고노 갈랭데 치데공가 타통게 클림데 질데탄 사즈갈릭 치커지
1: 오야야야 뜨다 다 구고
0: 구게 닌더니 마쿠가 지는 나
1: 오이 가든치 가든치 도무초 참바송메까
0: 나 참바송메 총아 참바송 조리기다는나
1: ཁྱི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리리 뭐
0: 아래 공 장소 많긴 해 근데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리공 장소 많긴 하다 이냐 거야 다 참아서 그래

아르니유 가즈거 겐쿠 땀땀바 아 데모다거 아 데노고 아 데송다니 가랑기티나 하정 타건도 데노고다 땀실 그 찬이셨잖아라 셰파 아즈거 땀바니거 조스 송도 사거 아 조스 송도 사거 아 한마르딱 아 고름 요크 아초거 가스톤 케닝거 와르거 단다라 드리스나 어 다테랑데 나란단 마르 집자그는 니산르 제그는 데임너 아 텐당난 덕시거 어 셰슈라트 스마글라그니 다하고 레테라 다룽드나 나른가 산츠즈그 무스나 테땅 오 찬던 너무 개친스겠나 너 다룽라 지게즈 그치 어 하라지 흐십지나 모데 지게 아 하라지 터른다 무시 피브즈나 안드르지 디무스 어 디오 그 개친르랑지 너 메나 치모즈그니 너 요나 치모즈그니 어 다다도고데 지 나웅지 나가지고 원더시 디무스 수그니와글라카니 아 침즈르크르츠마 인도스나 아츠고 코로아가 그진진산데 침르 데나 침미 유카즈그총 마트나 아 다치 코로안데 마스너 알레 데누고 초고 친직데 니게스그니시 나라즈 니크든 총아 코로아 총아데가 어 데나단 데스고데니 선다 침즈 유과즈 용조도 시그 같신데 데나 침즈 침청 유과즈 용조 침라 데나라 사와 강토거즈나 아 따가 공리시 누구 니라르글리와르 니 유과즈 용고나 아 태당고 살라스과다 나즈고너 아 데누고단디 니 조진 된지나요 드나 초거 자청 등등 용조 데스고데 시나 아 자청 등등 용조데 진체고더 대송을 대리라다 침성교 망더니다 자완 드그나 침성 침무드인저 자완 만드그나 침성 침무드 용저 어다 저 하나 동원이 송은이 아주고 니즈 자주 니즈 유과드기 자주 침성 유과드 용주 근데 동원 동원도 요너스 아 동원 동원 요너스 아 회진 중전아 저 선바 미 땅 회스고 노는 나라 마우승 업승 나는 살라 예탈라드 망은 원은 나는 컨르트 르포아 동자오드 아 다테나라 때 하마송 위치가 송요나 치모스 하마가 안 봐라 위치가 안 봐요나 치모스 아 다트 치마 니르리 바르 아 데노다 침 무슨 무슨 침층 참샤도 어 단데나르리 바르다 마 데노다 안데 아초 잔슨 딩튼 용주고 거른데 송이 되리니 다 침즈 유과 정도 데나 침층 유과즈 던덩나 디와 초와 어 아초가 르디 유과즈 던너 어다즈군 체나라 땅회라데 카크라데능드느라 노초 야르브 승라 마르브스 알라 야르브 디와라 마르브 디와즈니 즈군체트 셴드르 어 데인제나다 시그 타프르트 땅승게 딘다다 체 카르상 케닝거 조즈게 능마르데 몸응 오고무 아 침승 잠튼 용주 알라 르디 잠튼 용주 어 침츠고 잠튼 용주 어 뜻 담주보라 자와 그러즈나 침승라르글이와르 어 나 침성 등등 좀 사청나르 내가. 어때 누군 대숙도 내라요. 조시다 하정도 고려듯. 근데 땀시 빠니가 전제 나른데 송녹식을 하고. 아, 식을 하고. 아, 간마르딱. 고름 요크. 아, 아르글음 녀르크. 아, 탁브르드. 아, 쇼그 단식과 라. 아, 당연히 냥 먼저 내라. 아. 다 청막이 년들. 아, 희거. 아, 뭐마시 좀 해고. 등가른거 다스티 아 선바글라크니스나 쇼고 흐신노친 직든다 농지지 심신다 아치 라치든 인도 아드나 로아 심신다 댄소그르나 흐신노친 직든 아 드난데나라 다지 나누리 세게다너 나 타브르 친드 모두 치세 구동즈 다즈나 아다 공내쇼 담세 바니게 조즈고 왔다고즈나 랑사 랑유 송수비주라 코리 송수비주 데나 랑사 랑유 라 아주 랑유 까빠인 동치드 영어시시 좀 아주 라라가 랑사 랑유 때 한땅이니 아 그제나 한이 꾸노라 요너스 레저라 아주 랑사 랑유인데 딱 맞으나 데 송수비 맞으나 다 주때 사기 지요는 말 데나 후지 중나 아주 노빈 터등다 나요노 라 아 오크 니르긴된 손이나 아 그렇게 된 수건 고리소 고리인데도 근데 그러지 난 독인 돌긴들 나 아초가

야냥니위 파마 등 산더 영나 나님 그 조금 총총 잠바 등 산더 다가야는 그 공성도 그렇게 보수로 그 요질 더나 부자 좀 그 영림 층 공원마기는 따라 정말 산더스기 조노 가야는 그 리샤 제메라 디 한신인이나 영 조금 총총 청마 하는 그 파사 파일라 돈당나 파마 등 산더 하는 그 시사지 그 어르층 흠터 조인이나 참치마리 송 더니 더등지 유그 진실라스과 영랑그진라스과 더참마영 이과즈긴 디 한친닌지나 영랑그 대화그능나 시그 다르겐바그능나 다크게 땅퀘시나 가나트음시나 킬시나 다듬응아르와진그 로른시그멍가 더참마긴글름나 요노기 시샤다 참마영 이고즈긴니 이고즈그 정이디드나 나시 시샤 멍아즈 히탑거리 ti han chin ni na yong tuk chong chong chang ma ge yur de xi guo zu no da xi ge ba ji li chin u jian ge tuk chong chong chang ma ren ge pa ma sheng deng yi da chi ga la su ge zong de deng yi da chi sha de ge nan zha chi chi zi ji nan zha de mo ta ni yin ning guo ti han chin ni na yong ngi wo de tuk chong chong chang ma da sa zha jian ba yi guo ren yu gu no shi ge de deng ten de deng yi yong zhen zhi le dian ji ge shuo yin xi ge zab zi wei jun de ポーチャージングダンジナテルンハワスムグホマイダテンギツマサダズギノテイリテナニニビチョコチョンチョンツマグタガヤヌンググンスンガシカムダテンテンダテンギタゼモナツワシチヌンギスンアチビジルミニノタトマズギンダナホジョンスタニカンデミニンガティチェングタニマチクヌガディツルタチギナチョコフシェカズギナチョコガンテルディツルカンロンズゴディダテンギチョランニクタヒゴノグヒシャ

야, 니니위 두고 총총소 공닌진아치 나충지와 삼트 노르글롱 노그시르 과틴치비 파마시 고논디니엔 땅르 다나치슈니 두고 총총와 양식 찌끌롱 노그 롱르 참바즈게니나 추모리 리 다나 두고 총총 참마게 영 총디니블리 게서거 동화 디오나 영나 게서거 동화 녜요나 도모 두고 총총 양식 멍지르 다나치 달름니 게서거 동시에 땅낚시 처저지 탐노거 두고 총총 양식 망아즈거 그리 디당나 두고 총총 참마 영어는 그 파사 파일라 송이 다 로링 그 촌나 영 게서거 용답시에나 안니 아 단디라가 쇼코 회차인 망아티요니 도모야 시가 망너 그쪽 까마 송대등이 영 게서거 동안에나 영 초과 다나 게서거 중거 촌나 시비어 로카 등 참노거 동안 시가 망너고 직시에나 아주 다 게서거 그나 총티가와 그게 다 조르시가 다 조르가가 그게 담질링 시가 망가 다르지게 잔죽고스가 영나 그게 샤나가 번슴 덴지나 샤나가 번슴 덴지나 데코누가 다 담질링 시가 망니 뜨무스 디 한친민지나 영 듣고 총총 망아서 그게 왔다 따고는스가 정트에라 통진 영나 정트에라 통결 안덕 담질라냐나 영 시기 년지요니 능기스 정트에라 통결인데 햄바그 존덩이 다 갈랑아 차피캅스 라오르니 다안제나 크르게 카마와 영나 쩡마와 단달라스과리다 등이 허른가 아마제누 허른가 아마그 칼은 츠츠마이 뇨바치누가 다 갈라라스과 담지영 시그 멍니 뜨무스 디한신이 화공화 란진 타르와타와 다 갈랑가 시트마스나타와 난도무그 담지영 시그 멍거 디쟁그 죽고 총총 참마게 영 다 쳇데 시발라 참무거 크르게 롱회영 시그 멍가 ᱫᱟ ᱥᱟᱢᱟᱭ ᱡᱮᱱᱟ ᱞᱤᱫᱟ ᱛᱮᱝᱤ ᱫᱤᱥᱚᱜᱟ ᱡᱮᱱᱟ ᱭᱟᱝ ᱥᱤᱜᱞ ᱦᱚᱵᱡᱩᱝ ᱨᱤᱱᱟ ᱪᱤᱜᱱᱤ ᱟᱡᱩ ᱠᱟᱪᱷᱟ ᱥᱮ ᱪᱩᱜ ᱱᱤᱣᱟᱱ ᱫᱟ ᱡᱩᱝᱫᱨᱤ ᱛᱷᱩ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ᱪᱷᱟᱠᱟ ᱡᱤᱨᱛᱤᱱ ᱫᱟ ᱯᱷᱟᱱᱥᱢ ᱪᱤᱱ ᱥᱚᱜᱟ ᱥᱛᱚᱝ ᱛᱷᱩᱡᱩ ᱛᱟᱜᱨ ᱜᱮ ᱨᱩᱝᱜ ᱱᱟᱝ ᱱᱟ ᱥᱛᱟᱝ ᱠᱷᱩᱭᱨᱟ ᱥᱮᱯᱟ ᱨᱟ ᱛᱤ ᱦᱟᱱᱪᱤᱱᱤ ᱠᱷᱟᱨᱜᱮ ᱠᱷᱩᱭᱤᱱ ᱡᱩᱜᱞᱟ ᱥᱚᱜᱟ ᱥᱤᱜ ᱢᱟᱝᱟᱡ ᱜᱤᱭᱩᱠᱟ ᱛᱤ ᱛᱟᱝᱱᱟ ᱜᱟᱪᱤ ᱛᱟ ᱡᱟᱝᱱᱟ ᱪᱤᱜᱱᱤ ᱠᱟᱪᱷᱟ ᱜᱚᱣᱟᱵ ᱟᱨ ᱠᱟᱪᱷᱟ ᱜᱷᱟᱥᱠᱟᱝ ᱛᱟᱭᱟᱝ ᱥᱤᱱᱛᱷᱟᱢᱱᱤ ᱛᱟᱢᱩᱥᱜᱨ ᱨᱤ ᱛᱟᱱᱟᱪᱤ ᱠᱟᱪᱷᱟ ᱢᱟᱝᱟ ᱧᱩᱧᱩᱧᱩᱧᱩ ᱫᱟᱢᱟᱭᱞᱟᱱᱫ ᱜᱟ ᱛᱟᱝᱟ ᱟᱪᱤ ᱴᱩᱠᱩ ᱪᱩᱝ ᱪᱩᱝ ᱭᱟᱝ ᱥᱤᱠᱪᱤᱠᱟ ᱞᱟᱝ ᱱᱩᱜ ᱜᱟ ᱜᱟᱫᱩᱝ ᱞᱟ ᱛᱷᱟᱢᱵᱟᱱ ᱫᱮ ᱥᱤᱱᱤᱧ ᱡᱩᱭᱮᱞ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최소 김종콩 등 등도 김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치 냠다 흥심 김종콩 송주 등 즉진 젤
1: Adiel Stier Sarnger.

아리 선전의 틀렁 보고 체제인의 전초군 렌디 냔주르당 소미 베니샤 지라 예랑가 아리 먹었던 가디 탈라 신츠분자기 베랑 샤도인지 케징 예랑가 먹트게 중근 신츠분자기 바도 바 마슬 아르슈기 드림을 티츠게 랑샨데 당신 드림을 요치게 드림 촐은 주고지 접터나요 틀렁 보고 단도네 아일랑가 드림을 티츠게 리비에다 아가랑 먹었던 가다 숑급게 중근 신츠분자기 베랑 샤돈 이야 드리던디 대기 드림을 강롱 당양나 디초철 도인마뇨 케다다 예릉가 람듬가 가토르당 데브진 가다 망위 톨 헤르미지비 친츠문자기 베랑샤돈 디낭데 코르트게쟁가 데트르 저정 란자구시 비돈친 톨 헤름데 호르위 쳔마당 데브진 탐정 톨 헤름데 호르위 머나 동척라 친츠문자반디 예릉나 산지르 년팅 근거 치비엔이나 사르굴타 나 예릉가 쳔티 야쿠브 데인저가 요 한근가 종이 쳔모 조리자 디아르가단돈 가디아리 디 샤프줄 마르지르나 호르무츤 총거 고지르비 나바 송진 셰제인라 호르무츤 총거 양치르 고시비 몬지 차르진나 아리엘랑라 마그툰 게슈르 셰퍼 디탄튼 참주바 수고 차르진나랑 아쿵기 디트라 엘랑게 그그둠 시비에 제노르 시르테르와탕 데율라 마그툰 게슈이치 엘랑라 중근 지퍼 진츠분 자완디요

요럽제 야큰 멍으로 잡지아 체위 담바 송성 나그미 긍서는 체레 님대로 요럽 남지게 남시 다시 부자는 리코 그베니 남지 녀도 샵시 주가 루프르 시위 저득다나 담바 송위 다 덤버 요럽는 거 넙질 등 외질 라터머 흑진 대바 등 요럽 그 4차 멍위 쳇을 잘힘 쳇을리 응원술도 비 마와 등 세나 정우 등 레인 정우 도노 정우지 대위 원슬도 보리 야크멍위 청콘둔 등 상천 렘바 능클지 처톡 젠든 등 제크마르 네콩 토엔킬지라 진틀은 노히테 세제니나 인지 서중가 단두나 야크디 사클 야치 든첼글라 탐바숑와 등 머셰와니 사야든라 치르강을 숭슬샬 파렌시 젠컴 서르지르 부거 닌테르 단두나 파렌서르 탐바 잡친 숭진 요바 등 산이데기 섬치 아니데가 위성친 등 아름반토비 냠닌 제네스롱 슬로와키 체스르 남시 심지 컹근인들의 저득시 비저정다나 탐바 슝와디 야크브디 사클자치 고르나 잠라 흑친 대진요 서펀드 야크브디 루너브지제 웨어과 성친거 사르든 바르비 나그미 시 치제닌 촌진 후르디 메시진 제비 야춘 젤리트브즈마 니브자리 가와등 도에몽 스톤 업제 르가 카점

아리 선전의 트럼프가 체진인 단도는 아리 호르무슨 총극을 야치입자 존진 시프를 마슬 아리 무홍근 총극의 용라 사원 반들 증설을 시대 절름 카르통시오스 그의 다룬 시야지를 아일랑가 아르라 막은 특급 진습은 잘 기바도인지 아르 수구지 증 아일랑 수구니 용섭레는 기바등 그의 아리 수구지 드림은 팀이 랑산도 당신 드림의 드림 창민능 등주 기비 접든 시오스 Yelang Shindil Pugan Rinsipa Baja Egan Interdandun, Ari Yelanglan Tsotu Gagdum Shiba Masl, Amagdunga Shabju Bewan, Hormuzun Tsongaki, Dengjang Tsotu Khartung Matabi Ngachin Zuinsir. Yelanga Chimti Zuinzinji Turma Magdun Mani, Gobjag Gwabja Mangpur, Matagul. Yelanga Chimti Zuinzin Rongjub Kanga Tsijanin Chabjag Shibi Nisildarna, Yelanga Chimti Zuinzin Mujay Thapaga Kuzhik Kwaabjaya Mangpura Mangtag Kodi Chikchi Mahunga Chichib Jindun Pudang Yisla Naksaji Songmaga Rakhigdang Mangmang Chikchi Jiyan Thorim Marnaji Lagdrikshi Dinang Ayalang Saji Songmaga Rakhigga Mangzin Chungwa Ali Abu Dula Chikchi Hongdi Chichib Jindun Huangan Ganji Badang Mehamed Washi Zaga Yisla Naksaji Songmaga Rakhigga Chichi Omagji Ngankar Ayalang Hyanjur Ji Tsijia Nina Nisil Bewa Darna Ayalang Sinzin Peitsai Shichi Yang Nintir Shajir Ki Nisil Chimti Suunzin Mujay Thapa Dung Chetsula Dinn Rang Dreamal Tangshik Shiba Dung Mujay Thapi Adetang Nisil Hajang Zangsir

콜롬비 너브샹업제도 체제는 자름된당 장충어가 사임 적부 쇼와등 용콩 땅츠르절입야체인 사임 촐모 야라 소근이 제놈테 코라등 뭐 응압자라 벤처라 미춘포 콜롬비아 제용제 중치르 소니라 노치 잡친 테니 야크만 논치 남버립 콜롬비 사시 다시 주가 네츠다나 용띠너 콜롬비 너브샹업제 신하이시데 파르마 중치르제 년듬도 쇼와등 강와동치 그지야 도르춘포 멍어 콜롬비 샹친나가 데비 중치르 년순 아만도고 남버그니 콜롬비 선진 Dala S. Puleya gudandun mungi lingan ang tangpunu shigiri ewa bibi mangchuk jobje deyinsir. Nungci sabchinti bi kali zhongchirde manji li kung nukhi chenburin chayu ba deng rambang tuhi jie nyansun na nambar lebyu. Saim shungji sakil kagzigde ar niwa deng damril suwa shortun nungci shungni zhongla mangbu gag. Saim shungi jenji da dung namzhi teng dun gabkhi la kornir jensim zhig. Mungar kolumbi zhongchir mangbu shigi 残智能古巴恰不这个心理

0: 또 지금 대한진이 다 예술 공시 당연하나 다 네가 니스 디스티 달타 시무산이 단디 니에 뜨끈하니 비아치 트리치도 무거니 또 쉐라 조건 좀 디노니 쳐도 돈스 쳐무도 되지나 니엔드 거기 말로나라 다 하스란 조르카와 다 니에 뜨도 쉐라 조건 다 더 쳐다 타고 세지나 디츠카랑 통라 다 니가 냠고 냠기 도티카와 다 니엔 돈디 마트나 초아티 흐리니 마 침성디 흐리니 마 너가 정말 뛰다리다 더 탁주군 디무들 조크 아니야무인지나 다 준디 다 년등 주지 아니면 털고리까 다 소유지도는 사실다 시아이 뉴스중도 하스다 수고 배치 그 지금 기뉴지대 체크 기뉴지대 있어죠 조크인 더 타오든지나 다 년등 주지니 시아이 루 트리진 무고 또 무 시아이 루 트리진 무 디노나 다 네가 진도 손다다 누크나고 누리리군다 지금 소분도 무 다 네가 손다다 세와즈나 추가나 네가라 소지도 손다다 네가 토주 토고 손다 건지 이치 토주 토고 손 디노나다 실로사가 손다다 세이트 코라요다 키뉴지 코라요냐 키뉴다나 다 코 다 이 속력이나 좀 자세히나 좀 관측을 할 건지 사실 되는데 키 나와 그 미터까지 이 나이 너무 참 큰 거 손다 단도 딱 주고 그러니까 자침 당 점수 체크까지 너무 참 큰 거 도면 손다 시바티 철이나다 시바튼 살롱이 주고 그런 시바티 한토가 사라요 냠기다나다 세이티 샤그 샤이그 소스에나 주고요나 대통이나 주고요나 초아이나 주고요나 맨치나 슈컹진 당제들다 된다다 다시 그 루라 요나 셰이토 소 냠기도 자선 드리도티카 더 아파 된 티스 망가 아마라 티스 된 냠기 된 망가 털가 처만 당제다 다음 진트 소다 시바토 소다 아마티 타크트 아마시 동 실로 산 소다 다 티스 탱크 따라 다디 자리 자리 셰이티 소르티주 티안치니 다 아파사이 나라 시바토 랑 시바르 데나 추라 시바티 다주가 간차트 아파시노 더무즈 데나 디노니 쳇세지나다 Mamu Chamkanga songda le xiayin de xelosa nyokun jun timuza mara. Yon taikir de songda le ximuza xiayin nyokun cha taikun timuza mara. Shugu yung an tangjei de ta su songda le xiayi ge charlong ge gorum choni xiayi chadgina ta kepin asha ge xiayi ge kepin ten tangjei de ta dey takchukun timuza.
1: Zhenzi.
0: Jokhi simba mwenji na da chun nyenturi kolkawa da chun dukkari na da su solgiripe, zasaripe. Inna yang semua dari tan itu cukup dari je cuma sejajar. Ni mungkin dua objek temu juga. Ani kan yang kita dua tiga, tan segera tan cipta itu. Segera cipta itu segera dia ni objek temu juga. Di antara tan sahaja temu tera ni itu mak. Turkur kau tan cedok sejajar. Selalu sani semua sahaja segera darjah semua dari tan rangi juga semua. Tang mak lalu ni ko sinui ko jenui ko sinui. Tan semua dia jemie tan ai gosah jemie sen. Inna yang mampu cemkan ke sonda di jam jei dah, na cem ke sam jei nu cemu sijina, mampu cemkan sonda jenun derka ngor di stajir, derka sonda ni, ni madik ke sonda, na selan di sonda, rangi kanu ke suku cemu zoni, lu cemu zoni, tiangji ni sasa ke kocu cuci kang cakar lakan tercik, derka cemal cumi agit ke jenun tu, ni jenun ujigni, ni ka nyamgi dali, nyamgi lihkali ni, tani ta suku ka cemang asuhan dama, laku ka cemang, suku cemang, derka Yanchini sasa ge, yung sasa jenba nini, sasa kochu ge gancha, dharka tsangma nini, dharka tsangma songda zada nigum tuimungu jimur. Dharka tsangma sti dalita, ta inna yung sasa ndu shunga goju ge, di jinga hinga gona maacha, inna yung sasa nini tangnu tumu ina, yung kochu ge lakani, yung asara gogo no tumur. Dina mungu chamkong song, ta chamting goni ta sura lu, dianchi yunga dharka tsangma, ta zuu shung shimusa tsigin dangjei dali, 정오 정식이란 자님을 보니 다 고운 동서 타이크트 시무사 먹은 팀으로 말 다니가 양괴된 탐문구 전도도 인도나 다니가 탐문구 나가니 고운 동서 니노 체도 쉣 오늘 세지나 춘디다 소라 르기나 주 사사한 그 처만 실사 크루고 진노 뜻 말 님주 마이콘고 근나 그 진노 뜻이 그렇게 있나 님주 그 식그 진노 때가 처만 니가 탐문구 진노 인도라 이런다 다니 추셔코노 다 진노 고춘디 라카니 나라 다 춘디 tamano chamkanga ngana dambri kurikawai nara suhu sondari tanda jindu goshak lakani suhu lirandarka sondari ta yingi sondari, chamsang na sondari ta suhura lirandi fti dali suhura lirka chechong tanga na tandarka chichini tamma hati na ni gongchita manjag suhu lirka hta andarka tsangma chechong tanga na andarka tsangma kajang andarka chichini fti dali 다 디징이냐 좀 돌리나 다 연결 시기 같은 수이디나 다 준이 좋던데 단담직이나 감으로 이나요 너무 참 큰 거 좀 됐다 참성 그 조진 단담직이 뭐 특그 디토도 좀 됐다

0: 소드 아딜란스카 토마 고주기니 티주 피니 달리 타이크트 소데 디토드 타크초코마 타토무스
1: 레겐라 과진체 디나슈니에 초 텅디 렌츠그 참바니바 잔청 론저 참바나 없이 유일라
2: 참훈의 장부 응악가고 퍼리 참이의 세제 님저 탕머르단
3: 야 참모론제
1: 레겐라 디나 롱주 멍촌데 예수그다 년드노라 참튼그다 년드노 참그당나 챵불 끈득조너리
0: 레 디나타 다냐 챵불 요너 챵불 하진 치너 챵불 디나 추다 독큰니 소다다 어추 랑가 수징 이다 머르케 예수 곰시 따라 소다다 니토니 이탄다 아다 냠긴 소아라 로코너 인나요 더스모다리타 참튼그 자츠치는 말 니가 쳐주세지나다 니가 냠기 냠들이노 터금 지야마토 데 청글라카니 아니엔지글라카니 자청그 슈 요니 소치 못음 도무지 데나 쳐주세지나 다소데 어추 아망슬 지 디나소다리 아니스 아니엔지그 통글 이달이 아니엔지 소이가 롱당나다 다소소데다 청글라카니 키리네 첨팅그 지야라 첨팅그 자청세는 데노나다 니가 첨팅그 자청데다 팀몽거 제너럴당 요나 반츠나 뉴스중이 주관차라 신진거건차 다 응차르가 청마요니 디노다 쳐세지나 다 아주 멍시즈도 소데다 년투니 동노라 다 년지 성이 마당아들 돈도 되게 차편득 시미크 다 년투니 다 년지 성인데 그 지간 좋은 조금이니까 있나요 년지 그 성이 된주 하정 개침 모드리
1: 제제 과진치 제겐나가 공거 년동의 교신의 등절이다 등이 nga chu rong zhong meng chu ge bin ding ge chuo chen ni jian cheng ge jin xin ge ma qi xian na
0: ya ya ko song dong de ba de na da chu dan di la kan ni da jia cheng ge jin xi na ka de jie dong zu din no zu chi zhi din da chu nian zhi ge da de ni da chu ni la jian de ta da xi pa niu chung ge gang qia zhi na chu da de ge ke ren song xu chu di la kan ni na ka jie ge la kan xi xi zhi ge la kan ni da ni de dong na tong gu li jun de da ha jin ge qin bu de 처가지나 어찌 예수 따라 년지 이동을 냠기 다이터는 더 냠기 된 운제 맞고 년지 그 자충을 나가니 수용이 소치 못고 되나 처기나다 소치 더고 되나 년지 거의 올랑다나 다준 틈틈 그 자서 틈틈 그 자통 이나다 다주 제는 좀 태몽하고 노라 반츠나 로름라 반츠나 뉴스중이 좀 그건 잘 그 정말요 너 너무 못 아니 아무 쳐들으세지나 어추단디 제누크 나카니 세세거니 데그나카 님주고 쳐치세지나 어추원인 마드고가 내나 어른거 님고 니오라 영나 어른거 함이 영미지나 죽고 공니 마라 넘누 솔기나 죽거나 젠차이나 죽 너 정말 송달래 제누르가 니 길크 제누트 아니 드누 우시니 니가 냠기 송달이 다 쉬운 소지나마 영나 리카리 고무자지나마 영나 속거 가정당 지마오 송달마 아요나 사사라도 리더 디토니 고무사지나마 더가 청마 손했다 자다 천문 거지는 다 년트리 고통나 니가 자님 그거니 고샤지마 총부터 아니지 흐슴글라 큰 손치세 휘반도 손달에 뇨충 이나치고나 뇨충 간 잔들라카니 다 손달이 년트리 큰 이거 원당나 축 말랑나 축 년 돌나 축 만투나 축 송달 쳤으지만 하마 오마우도 송달자 시바트 뉴스중의 주 인근이 오늘 디나 너무 참고 송지 제이도 뉴스중가 경찰도 조치가 단세지 시시바트 쓰라니 함께다나 디 캡나 샤니 디티다리다 타쿠쿄 군터 이나요 치히고노도 시아이가 업데이트 생컴가 데이터가 당연한 잘로 고름 돈이 시바티 체이샤나 너무 참큰 거라 송달 디안치니 시바티 하마티 뉴스중의 주에요 년투 이도나라 인나요 송달이 년퉁 지아트 미노 마토 시파토 뉴르촌라 소소라 티 스타주라 에나 팅갱크리운토 치치니 땡크시운토 모드르 우제가 다칸 송다데 다 첨성 그 적추트 니라칸 소 신치도니나 더 적추 첨성 그 적추인데 인지나 첨그 그 샤추즈 이나 양 드리도티카 첨성 그 적추 있지나마 에나 다른 게 논치 그 샤추 요는다마 디노나 치 미노토 사사 코
1: 진짜

0: 나나 저런지 원다나 싶거든.
1: 아리.
0: 저기 뭐 뭔가 아까 이콘 소모가 라이너도 막상하다. 그 샴바이나 티하나로 라이너도 진지도 가지 대초 지금 막상하.
1: 에코 소모가 그 샴바.
0: 원래 원래 그 샴바이나 죽고.
1: 야, 가지메리스나 코드글라 데모.
0: 오야 데모. 야야야 데모. 과텐체.
1: 야, 두고 데모.
2: 데모.
1: 나 쳤던 거 레슨 아시다니. 레슨 더그치 토민 참디 럭티. 성체글마 드무 찌글비 특서슴 세모르공 와스그스코노 말라 사란데스 자크디.
2: 어디 안녕카용라
1: 야, 고든지.
2: 야,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야 쪽부 데모
1: 오 데모
0: 대하초 대랑글이 생기는 아시기다리 레와스샤지요
1: 어 린진 지민아 가든다라 춤소 진이기 냠랭 그 동린드 그나와금
0: 가든 진수치라
1: 어야
0: 야 갑지미리스나 코드길라
1: 야
0: 야 데모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고즈바 데모
0: 야 데모
1: 아까 알라스카 리오쿠라
0: 야 리 알라스카지
1: 아 로아 티튼 자가 아 만르즈 라카 아 너마 푸모드마가 유하말랑군이 맞은다고
0: 요너레
1: 어떤 일 하시심타
0: 야 고타 갑자기 미리 쓰는 코드가 데모
1: 오야야

야데나 와크슬리슨 다통 컨디션 켄제 도메나 아치샤니 아 라와나우 람봉글랑비 나 말롱롱나 니마시 그스 군우 도는 틀렌데 제식 세닌 나비겐트 비투일

0: 야 쪽보디모 데모데모 야 초대랑 그 레츠딘 아식달에 순이 코트기 유누근 참디 덕치 라말 하치타 라이그니 글랑 위 드모 땅 드모 스코노 그 도넨더스 자크디인
1: 오치도 본던 바탄 세란 로마 단스네 로마 나르솔라 소 화탄자라 라시스케네엔
0: 오야 데니
1: 린세 지미나와 다그 알마 잠바그 알르실라 아예 겐톤스 존 챵모트 치타나
0: Restila Ergin Thonsum Zon.
1: Oh, yeah.
0: Yeah, Kabjimir Sanatakotu Gladibu.
1: Yeah, yeah.
0: Yeah, Dimu.

야 죽는 바다나 공링아치 로와콜루글 랑비 카 체스툴 쩨르브샤나 시니 말냐모즈가 냠거로 뇽즈너 드나샴니 코브드그누건 삼디르가 쩨ngarzinte 스컴고미리슨디나 신켄쩨르고스크레와 따달마 잠바글랑비 아마세코누글레안데옌 남바츠 사진으로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 나르제라

라구 하로야 차연드가 고리로 가로로구 조르토키 지나고리 공미와타구 하로에 리사그 고리 사차르가구타 리사그 고리 사차르나구 하로치샤 고리 샤스만 투라구 다디드 고리 나하르나타가구 하로 조르투 키츠나 고리 바미와타구 타크르후디 고리 잠크르르가구 하로예 크르후

라구 하나 젤마잔은 그고리 총란 일이고 예기서 무고리 산타기구 하루 제기서 무고리 산타마히나 지가다가 그고리 농라질스기요 하루 예치스틴 말고리 시그라 오츠요타니자 고리 콘라 쪼츠요 하루가 기소 무고리 산탄다 모이는 치사디르 고리 자린 조리고 하나체로 소 무고리 산탄 아히구타로 소 무고리 산탄 마히나 하루체가 치즈가 고리 호타 호츠요 타니트 노드 고리 존라 테츠요 하루에 누구냐 마 고리 장나 인즈요 아루사

바디 하루에 공안 거리 흡진 노르르 단두전 도거리 노리 나동라 하루에 철세 마거리 노리 잔차려에 저저나 거리 노르 삼좀라 하루에 신튼 나거리 강그런 진드

인도 허리를 따인 곳 하루에 거금벌고린 대자트인 곳 땅을 쌈벌고린 당천날거인 곳 하나로 와트기고리 즈슴나샬나구 땅을 쌈뜨나고리 디니 더 송아

고 하나가 샤크디고 아로나르자티고 치실쿠라고 아로나가마타고 하나게 강마타고 아로디나만라구타 너자중고 아로니흑드나인고 하나의 신자무고 아로샘근즈나인고 에초마타고 아로세드나타인고 할랑아로다친고 아로데르제티고 제실코라고 아로데야마타고 할랑에 강마타고 아로디나만라구타마가주고 아로니흑드나인고 Chonjo matavgo aro chakja indri

알다 크사진나고 영라자릉즈브지그리고 니시디르고 영라즈디양조고 알다가 숨가고 영라니마영초고 당아시가고 영라춤범영세와소 알다가르고 숨노하고 영라이그영마 지들이 다나르기사고 영라다치나영르고도야 아로칭아리리고 영라다주영마 지들고 니치가당고 영라도

아로타나토나고이므라토스마조쭈가고다마라티가고이므라데치나조쭈가리아랑아신타나가고이므라도치나여르고도리아타가카리고이므라데르여쭈르찌고 아로치르가바다타라고이므라도디야마트가타도제카라고이므라세바영츠고리고 아당아트가카라고이므라투나조요가고이므이타리고

1: 中国人民南给重视协会千年点牌安徽黄山重点的一总西德那位重组的预告康萨尔帕玛塔普入念头预告了列巴通就学 미남 최종 뇌면 나회 살람토 판조 송우체네 지도 단어도배 안회 루키 소바 구지타 신규 도구제를 집대 시징 나회 회조희 등규 녀바 마세 금덕지게 난해 롱어동키 나회 총추 투민키 제바 냠소 뇽신규 시디 제중크 녀중킬에게 진열의 选파 张帆帆키 俺村云南建军外面人类学校镇边塔那位重村参观了提前人类新旧塔六村所天天结果笔记学龙武东给那位重村人类的梦想电台归途美边那位所贵的天空地归南起人类六千了军都大学接送学龙武东给人类迷人的迷人派的军警前学 민가라 장계도 점린 슈샤 돈브로카 주주제지 유베나 링내 슈샤 카 십주시니타 링내 타 정준 슈샤 닌덴 카 시유 시진핑의 링내 공부 최등도 첸테 중회 링내의 총도르티 송교타 윤진추 튜럽기 시진 윤진 메파를 초와 지신유
2: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중국 미망유칸기 롱아센기 차르크 정배신기 교류 공부 출시시바 니드 바짐 제유바타 주시대낭 의세계급톱신 강교수교티 믹빈도 시바타 중앙의강기 럼루 퇴상도 동화 시업주변조 뷰티공비동교바제된유 주시대낭 세리단퇴신 대니균제기 응일로르세주 말하타 초용력협의 지코 이습토단 말하되바타 응일로르기 이둔세주 락제지부르타 초비시진유 뇌배야부시바 무지 자단 주배추 촘레 탁추 정신기 뉴바 뒤비체니 미망 쇼고르기 무지 자단티 로튼타 통용기 추세토 지찬의 덴보르 네토바 균경체바 무제 데닝타 게랭기 말라 조경라 흉뇌겸니 존의 개공기 무제 년가 탁추 야고 체크바지 카세된유 주시대낭 천재 살뛰 단상비 천재 무제 직시 되고바타 편진 촘레 천재기 개풍 뷰세 토비 조괴바 무제 방미 공비타 대뉴지 유르셰베 뷰세타 레슈라 갑유르셰바 군편 김무제 말라 균투 투상도 동화 겐수 무제 말라 투상도 동화 정진 무사라 강교 군디 동화 무제 제주 지수 치로타 갸기 동화라 갑교르 지수 치로 동괴바 제등규 주시대낭 단통 고이 공양타 순수기 축진 공비기 찬례비 팅저 무제 좀라 균투 되고 미망 쇼고로 계지젠도 교화라 군디 동화타
1: 계진요송탄마조탄멍은냠제추미망쇼고르주세망도동화탄정진미망쇼고르콩비딘부당니편진이둔레지비디콩비용바라군디동괴바제땡규디글레쿠네비웬네추계금뉴규규기다와계베체중진인중구青女피계年수니동니수저주협자체유바시年수나
0: 让杰奇青女吞来了披甲也不穷去把他龙阿仙中阿边行青女吞来提失去给归地动物呢从这归地动物推葬撒巴了人心立着越界就把谁年许难问把了因为罗些时人让杰奇加给土别清给吞女军前没把了加起罗心把他年度你说做主流的话筹备把了让杰奇军心把他军心别加给土别女局 清水吞女罗日顿起加的十九来给行落记出席清苏培冷气作物的松地给用苏圈动清女设计出击你手掌准把谈除个忙不习了帮面安南也能帮面春嘎巴嫩别女把谈电盘准心地科学结构组培清江东南起人才这里松江恶出来给一把谁我说几步特定接近谈帮面出行起把这 提醒每一边就是所属最低规矩和大提醒预警你动你说这样的路比如落在浪口的街动站贴贴当我谈青芒比如出行圈动就拉怎么科学结构做法青规学术前边明明能去那里圈动松就拉怎么这边谈贴不着切不含也能最低普及切不是
1: 龙阿仙军阿帕勒那么经济青女取得团聚节拍的规定当晚的顿天让给给青女吞来了披甲给偏着俺为我些推不脱不了一把他女工马拉萨巴用牛肉组织他女工多天一刻组织节拍的给钱点牌来给比就是华强陆续陆清青女拉在萨对的那给主人刘建国喜青女给帮面落真聚给干那些土巴马赛 탄들을탄도로딩섭체교로구지동토바탄탄동투세레게외유리뉴소타 추세토회 술레바제기 첩체파
0: 방미제주르소레기마추규체사규제치투바타티카르친뉴기뉴망송주르케규기티르셴키츠브치드제회터규기링타덴휴친뉴타티체기응외제디방미안타방미춘가베랑게키눔랑낭진라딘규뉴토동와타뉴규랑딘게니갸토규규르터블랑사바코든체유제송휴 年轩南腾东文派的年冬你说这样的路过了十一步清朗天气节去细菌顿通就是几坛三亚古镇新白地推送的加上松山派的油白坛中国坛有了米奇全东过了十一步加一清气吞女就是吞他怎么来给配油白日天马在过了十一步清女吞来地崔爹崔新年人民心苦力点边岸高度的切片高在推个速的鱼
2: 第二个问题是中央农民的工资在中间的一个制度，解决农村粗暴改革的昂大规则项目。文件粗暴改革的科学化后，克隆长木尼给修建特别问题，文化前呢在中央人民立的，新建就拉怎么了？拆迁的破破项，拆迁的全部破旧项。河南唐山东安徽这些三级开始了拆迁的下降全部破旧项目。三年开单的增加期。 主播谈解决农村国别切得团结伙大前提，忙做给厕所谈就努力给点赞了，女婿越贵，轻松些赚不是。到一百次九年的松，湖北以三家门铺路，七八千万年全部破破谈，三家开始数，吵架的全部破破没事，人不锻炼就怕了去，血龙养当月。天冷向阳土，七八千万年吵架破破。三年天给丘比提升起，吹门养死七八当起，德国组织苏雄两年。 各自年给年了，都可以组织一趟十几日节约。襄阳中间的车主头上聚集结结苏中武器马小勇去，襄中了十七年十七八的天气的七八趟，出路给年个七月，时间重组东黑镇天气七八。中间太阳给美国东革命结局开端给车主崩卡解决了下个些年，出现一趟出路七日半，青铜所年三这些那所解决了趟，主播我们在车所签约解决的。 在九年，河南区郑州塘开封平定山所设计总卡级图，拆迁的下降全部破破没事，推动区拆迁的破破塘，设计卡级图，拖家龙井所，地区农民电有不是。十一级修建特别网期，他电区解决龙族级修建网期破别七八天，太行山日务塘，富宁山日规级龙桥开图，破修中期和中月。 明儿河南省经济、铁路文工局车主联席的人不松巴了，脱落党外滩。省经济用给秋水期间，全额了秋路文部滩，春水东部三月。河南省经济邱必廷秋天女子国送出一处长宣布，刘光华议。如果列顿促请重建卡机，使用我所组织七八人员。安全没退图，日规提大给秋路给女子国送了，同样解决延续制度。
3: 甘肃农村及七股库库军团抢救及克隆长木业及修建特别网期，在九年，河北如七八亩地破破滩，三家开始所拆迁的破局。邢台重建的新都区东川口重水东川口区水土，列队明年七十九年去了德西七零年不几年，每月忙做团，重开一叠加了给人进行月。邢台重建的新都区竹叶区政区列队点点及主任巡办毛伟义。 秋水这日，七十九拍摄毫米松竹的开始，七十九拍摄德西七零马拉基，人工按年的都给预备。按照推导图，逐渐解决了新竹大厦区域，我们的区域解决了，得不得准预计解决图。在九年年内，在九十年把了山东给枣庄塘、吉宁、聊城所设计图七八千八年拆迁的破旧塘，三家开始数拆迁全部破旧也不是。 枣庄重建的徐城区所三年地给最康塘五所廿三七十九年规制七八塘，初步全国的塘松高的开发了，初期七点七三万解决了解决。枣庄重建的徐城区重建塘重设区定区邱兰土塘康基周镇李玉强区，邱兰塘初次给邱国塘区内区给运到了推土土德西七零七八塘，前几塘准备过年，初步来着轨道七八。 车主年岁多不小，五年规定七八七个冬天，秋天开工及逐步地下送了电波的送给延续制度。在九几年，北京重建的逐步天国轨道部逐步给人不年别车主连接七个组不谈，重建天用给空沃、中牛人逐步天国给这一列队人修约。重建给秋天拉为四轨图，秋天塘逐步直接塘，秋过帮立所给这个五年彻底七八塘。
0: 这一周期年期接触出去储备盘里面的日归期年月重组团年月停队团凶塞亏缩出落女子团色系女子年个月被杀空里面的年不切被里面领住结余这个来库那边问的是他留亚信徒借用给三年卡期让所随切去了西周的人年月个期天空奥顿顶色团在去给那把杀队切把局切把的电配年龄的电台也是对其周三七档杀把忙不对于 毕竟图除了周围年龄七十万倍中间的一个对接孙秀入土批文切学两码就未定给出到旅界谈前面中枪提醒以和这些给国际推举期间切别中枪出行协助界了各数千不多月经提出米谈越过我那么了中间的能够图人均抗击西江谈济南用所用的就云 湖北省地区高松街在孙越国的出行给表现来说谈日本八行越国的出行设备总共给在中科学谈年规切不提越国的为年龄提七岁这么了到晚年永州省民中心派的九六七八十提档七七图三年忙不女中学生两天十九科学谈人年越国的名大规则参大三百的九月的
1: 前江给迪克森坦安路以李白人年所天天决定作为十区区主战下去七月几年龄二百配送搜索大学山西书乡里云秋日为集中开启推门门银别通过雷切电台西江边就是插着五路岸特级多大学车部南给出席破绽坦艺术门级别人群特部给纪念坦
2: 这部给七月期测度七月那么些年度呢开发了新的七月天天越过我们不参与七月当个压缩系的就是三年开给那么配送设备天天越过的那么天也对接人年越过的再去给国内三百元钱没法了弄新一把谁这个来过年别不能去所来谈七天前不成些两万把了他留了对图让给给细菌引起插这谈这一些不就开了给插这两年的七月用不过了通知了七七谈
0: 出给短剧团的新年，得推送他多呢，感谢就三七八八他，开播给七八的推送他多呢，感谢就住三七八的月。落对头，细菌引起查这些来给新旧设备设备周转了，马上去再推送里，感谢就批三七八的月。这个来库那边问的是，到我这边在周些年盘里头，阿些年些天就落进了这片建的单位，操作笼络南站他们的三峡女控设备。
2: 江苏如东赵娃姐姐岳飞龙乐南昌区全东老东在东华秋水通区路家里街天，让姐姐凶在七瓦塘，今日给搓到龙乐区年前天就去落寨拉寨西村前去规矩了，那连去热战前一把谁？这个来过年别问的是，昆明各国冬季节不是行了，他留到我堂屋里到我对面拍了，中国堂罗西江南坨，我说七多南镇前边，我说给拍了堂。
0: 国土通讯的日历今年推送当中呢，就是送了年华牌的月。年度年资级老的山东七八年送，中国谈六十七江南区监控列车内监听设备，我说国土通讯的国际协助新八谈，我说给那里送到国际新八。第一个当社会局过来今年，社会边角的牛索年历也空白了，军队昂你不团队参与。
1: 这个来库那边问的是，中国南国的主教团组。 追究浪库罗年金原来团组及到我这边采取些年用战前边成些两万牌的，到我这边人家给追究浪库罗去国际科技团阶段启动前天推送团队呢，也在根据协定团成军结牌的。第二，女控三边追究浪库罗去国际科技阶段前边谈，推送团队呢，得集团成军啊牌的去把谁？
2: 第二个来过年别问的是，查完地皮城西三十九来行呢，明年把里头年度年资助理落户的给龙年给几八十总裁过了通知了，年纪十九岁来今年龙年单位每天涨，通知了出团前往年三八团，龙年给几短天去过到年纪结束来签约，城西三十九来过年把了，年度年资助理给用龙年给抢用八十人工过了送去收购团，过手了出发了下八团，那年给推送团都呢过了西塘过手了送下月。
0: 他说：“这个比龙年边角的给工地路线被切断下去半年，老西部的国土通局的中年来民用为，蒙片给龙年单位科室追究确实签约。”这个来库那边问的是：“到我这边的济南国处的中国出马去普地展示某处的昆明大街的某处谈，普地松街入口去岳阳某处，桥头跨出出行的罗马湖大街建立出边。” 苏州松街入口西区西区吧，亚丁出口塘，苏马里出口苏酒店，苏州松街入口西区西街边侧前天，苏州松街街连接中间一把谁？
4: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네조 그라 피규르긴 도적인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리 제시
2: 대례군의 비비네스 콜롬비아에서 봉시 냠질 헨소 제세 죽진이 더접당으로 지나 세주님 개비의 사용을 받은 상황이 최초 민이지 숨주 수없이 깨람도 쇼로 해보다 사용 잡고 잡지 서구카 직도 진이와 다 담대 추류소 쇼트 뇌지 된대 숑랑 망부시 가엽시 명아 콜롬비아 시중기 지교를 꿰돔되네 소디 사용기 뇌세레 카디에 줘보다 로교 제벨리 된라 지교를 찰구기 된조를 제여보시 명아 지메조 레서 라당아디 타 카오카 상궁아디를 직도 제여보시 사용기 용규기 남탄 망부시기 콜교라 쇼켄 탭교보시 남탄기 뒤대넘주의 체진리 예민이야타 사용기 디니 쵸크 나디 총기르조 지부도로 규비 뒤대넘주 카직 랄수체 유연비 왠갸 용규니 잠기 총기르 신다 카직이 남탄 명아르 콜규 랄수 중미버시 명아르 산에 가기 수교블리드 나르시인 균퇴왕 배신 유버시 당랑바타 미수미나 년도바 멍미체기 개딥쇼르베 소교기 시르주 수교치신 유버시 사용 겹지 뉴스 포비 서구 카기 통통 무소 도롭타 고짐 처유 대신 내급 깊숨 처유 경료를 소유 없이 콜롬비아 총통기 캉바라 도르균 포비 김상라 봉의기 커섭제디 공수 대한 냠소함 야나 개준 지진 내급 뒤내기 내튼 탁취 시로 체규 캘렌 체유 없이 신야 개지 로교량 직주 니뒤왕 조르신 없이
0: 디글레 코네 비베 내추 어리 중앙 먹지 부위 제주제님 어리 마키 님들 파나메 게타르 개회 소진 추신시 레멘다 개 규제 주바시 어리 중앙 먹지 부위 추신티 급티뒤 이래게 추가의 규신 유폐 어리 이래를 각동 제발레 개지 지신 휴 추신티 추배 어리 마키 터지 팀만 당원 낭매도 당외지 어리 수마키 테브르 넘주시키 추신티 규제 최고를 칸라 니미다 진키 폴디니 편동 제유바시 민가라 추신티 초교를 뉴버쇼르네 이래도 교삼샤 유지주규 이런 게 체투의 기급대자 우유행강기 총기 내자이히 체중지닌 어린이 호알모지 소가타 벌시 수구 아만 수구제 대자 매배 중서인바타 어리 이래를 팀계기 먹주랑바티 서구시보로 년가 소신유 어리 조언이 어리 체출을 균도동화타 이런 게 차기 당린 체나마도 호알모지 소가 고이미시 지주유바시 리저이히 어린예발투 먹탑주지와탄 이런지 거제체배 멍유치주치구 신양 어린이탄동 벌미규 콘솔규자체배 차진현타공구시주바시 리저이히 캐디 이런탄 아만키 호르무지초가 샤주름티티 주둔샤치 주둔티 호르무지초가기 각동내둔탄 로기체네 타주체주힌시주바시 이런게체주중진루티체축진인이런게차긴공모도배공호르무지소가고예미시지주바시 어리 초기 이래라 가동 체중 알신 큐유네 라다라 치신 유제 주바시
2: 디레군의 비비네스 세죽진인 예멘 기막초면의 시기 예멘 시숑마타 후사의 작세 바라 닌테르 계급 대창설 규기 말리 봉아디레 먹탑 중네 뇽다르야 후사의 작세 바 기타 시숑마기 멍미숨 깨람도 쇼르 유지세유 말리 봉아디니 시숑마기 각제 된신이라 예멘 기 도놈타 정중 쇠랑 튕기 체유 조양이 예멘 후사 작세기 등아 나디티 대비 총기르도 대망 규제 시범마세 세슈마탄 대가라 먹듭 차고양 경유 여부시
0: 생일인게 콘센서 준여주 수겐데 지원제라 탐바산람히 리세 경군한게 계산디게라시
5: 메메다지키 만주 랑바라 추기지
6: 메메부지키 만주 르부 추기지
5: 추추디지키 만주 추주 렘바치
6: 각도 두께 기준이 모티 힘세 렘바르치
5: 미치키 저양시 경주 최초
6: 냠조 리미 저원이 냠지 댐데 양세시키
5: 서초 강시키 유기 민남 경월치
6: 미리카키 등지 약계다 퇴문 구비니 중화미리키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Joan Nessa J.E.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5: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리 첸슈인 텐디리 첸키 난튼소니 중국초기 아리초기 중코르미비 도초기 지답식러밍네 내민탄 고용이기 고련제티 랑외기 당완탄 기완타직도 송경체배과타 바즈르탄 아리파르키 투첸키 주시 모두 농아르토치바타 아리바즈르키 딤고르 티주체디 만로징루 사바라다르치비 전왕키 차주일러 라디미링키 리리카키 급동차부당외고로 자변기 광도로 닝두 발개촌에 로게주거지 코르와 첸수치세 산에사토도 망초기 돈좀고 담당의 코르 어제 아고르통초 동기 저팀탄계 외 고체 칠로키 외피치삼 용조 킬레치테기 외코도 로신 망초 규말 수르점야 마랍티 어리게 난키 고시 창대민비 종내 마진토 된베 코르 통군비 체리 계획 최최토외 유럽기 튠레지 탈러 덥시 첨부 숨수디 유럽 난지키 러시비 변조 파체기 문바 테가 마루 당외 고소인 샴러 팅디리 챙킨당 튠십트 남시엔쇼 예차 중국 총통부소 디체망부 어리게 챙

0: 다베타 마주 게르마르 주교 임벌리 제주바 칠로 체규 고르 수르자미야 링미 바이시 공시 우슈 노 톰펜 키갸 용자스 주튼 고체 칠로 키 므디 데르 공시 마강시 용버 파르체르 갸체 찬지 테가 파누 용와르체디 명예 총소 체제 기증콘 균투 파르왈레 총회 마네키 뉴슈 뉴딘간 세유지 주유비시 听闻 沃尔玛塔开始客所西聪母这起来汽车给国车汽车给四处团购级别通灭退所用战所能够定年龙威起恰谢西冲卡南起冲所七十寸人空马入东玩阶梯这句把我偏追求银西追求门我应该记住这句别人空端场给今年冬季来问吧起来提到起冲所坑中起他呢七十寸人空了立即记案前面别 忙了，这边准备些别开连体，别的东西都开了，不是？耶鲁罗钦文字取得看起，听闻体育初级级别是哪？二十四中起，铁矿中国的国产帕尔马多维斯据拉达切不提，前年二十一天三十，罗达的阿哥尔，年冬西北站起，作为马内帕尔马考虑过穿越。 而且，推进看起这个国车科技在加东区春塔节假，经常是罗达尔航美国车库位马内安心阿沃尔切东加怎么整个月？另外那天呢，南京国车体接近平安内，忙起往外了南京从北铁杆转过线，在这边跟库位马内呢从所接近空跑位那边托呢，我个月别，第四兄弟通马电别级别国车七六七月他通过托。 많이 고르켄키 망초와 용수 노르즈 챔부총급시 디르 야르가 샤르춘토 유럽기 기카 망보로 모투토 로갸르 테군베 슬럽 차부타 캡콘치웨 템바 너지메 군제 제묘기 총티 나콘기 디웨 능추 초라 망부 추법 두마르차네 남시기 니츠이슨도 고베네 송키 로규키 추가 마슈소 레뷰 유럽기 공산된배 직주의 망부 냠도 캡차지에배 벤주얼 뜻십 세린키 년슈 사슈난 된튼 주제 하장토아티 명알 차세기 튼기타 초알 슈긴티배 투통키 남시 튼긴식 민바 능추 긴진키 누바 폐치를 가바타 멜로타 닝두로둔키 리추 원세키 차바 신뢰 튼법 차세 원바리 개와 제기 뉴슈 침부숨 직토 직지수 교내 퇴송수 키레기 니르고만의 단탄이 지주 원세기 소콘 토로 조신 유일라 파체마웨 파참수 유일인 파주총원치비 유럽기 변조를 태가 말차비 뉴슈 지부수 유비
1: 南新年不来重温马拉人新期年个体，俄罗斯边疆考古局的路子卡托共用温新月，根据通关别出差团团，推运行部的车主官别往期，俄罗斯斯里克出冷天，天干金针七个站，交管别南巴克月，下面给陈年之出冷团，出托金针团的聚集，参加人用这级别城市来问办。 蓝银藏布出土金针器，地位高则较为，考古得是七零四七级，出个题，记录年段革命交给了，天不测评各级录取级，出个马学来讲参与不谈，明年出国开去，七区文化堂送这钱呢，中国人先生出不模特图抽个是。 蓝银藏布尼，俄罗斯能去金针去拍摄做银杏，农村去苏丹所农家族亲友出卡计划他，下车所加门去罗尔所列奎托列布有不些，人才积累七多年的，从这数年身边出生去，加门去能去我所给金针东北去，加这短处怎考虑啦？村长托自己个所来谈，俺家农书嘛。 女控所给去满足他这碗鱼白几位所来口错都不开不约，除了去出个模特图，今晚若送去，今天去所来购车看路边出现片车，着急起头车行，我所用用路呢送下，仔细认真说这满呢得不起，拖着着死，第五句他每句给起来了，可谓多水他，结果满足度农所。 蒙西国家金针起源得不起程度起不大，所来团在金针起来去干，切切差别。团来给这他是一部国金铁票，下面所从促进起蒙西这个诗句，第三起跟苦话，第二课冰丁起用扎所电团，开的中国团层新人，听不点别你去，西路南点没穷呢。 这个

0: 有所来谈，我家第一次农所，马内马威能去跟进了电厂被吞了那么了，民警话，恰恰前边吞给参照起人家这个也不谈，提及他同吞了古镇去这趟过年，俄罗斯部所来吞给给这个了，得不是提不起。
1: 特朗普，俄罗斯的女国库州马拉朗，提高特斯拉资金税呢？目前呢，目前土狗为陆续定价提，各个三百年元。俄罗斯的特有陆续征求出国的出钱呢，多次还将土为印度罗看他，出售罗看，秘书罗看这批次用作了策划骑行，听不听别特斯拉破月提。法兰西印度罗看这个老怎么去，常说出林色起诉，出位出差拖差不他。 出个漫长白，中国的朋友可给女子马如麦东特米穿它，它呢那个老短长，交关穿越。俄罗斯除了团结结合情绪，挪威的布尔恰算呢，第六要推出了去出租车，因为罗居人去推送给出租车马上来吃的，该给特别女个老少可团结黑白，共同安吃了进去。
0: 能去多随跟进了电白加面去秘书老段所着那么了哈，出到跟进改变跟去，把个最伢做了认为人家菜面着话吃月，提出跟来，你推加面谈，发现是地从老人推动那，老伯托托了起不谈，女个三转起为，所来就看明月是了，老客厅起来给真心安团结推出，奶奶规矩起规矩达到交流月。
1: 你对二日米林奎托燃气水军多少钱币内部送给恰切，却将被提出给其他拿错对马这天，把这所拉丁米林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0: ཁྱི Tara, Chirto Mitube, Jang Nu, Jang Korki, Jukte, Yamsu, Yongi, Yimba, Sedun Che Yu. Mingara, Ri Latin Miling Tu, Manlo Jing Lu, Bursi, Nita, Lewa Sibi, Tajikin Ne, Lada Chi Sibi, Zingwan Siju Ti, Latin Miling Ki Mang Sota, Turi Mine Tu, Ri Rungo Chibi, Samlu, Tu Yam Tu, Shukero Josin Yu. To Yushin Bushin, Ari Latin Milinti, Chiruki Tupshu, Shumi Chope, Renkim Ki, Gora Gemadabur Ziula. Mingar Bazir So, Latin Milinki Geka Mambu, Yuncho Shokanam, Mangzu Dimgo Gune, Jiju Nitunga, Larian City Su, Zixinba, Migbir Tonsin Yu. Mingar Kolashibu Gen Samju, Wei Tege Majola, Motu Nushu Tebata, Tuleji Tatan, Kotuji Ta. 用牛肉鸡素七八，四百斤人个糖从屯松江镇路寄过第一个季节，跟咱们周围起来给可乐西北开放所，马脚七八，新车七八岁月，给中提我中国出菜头为七九国一家七东家太空前的，我主给七的军团安顿呢，马子南镇去苦肉连锁动画塔，中国马脚七八不大对提，可乐西北马子中国偏给南西粗狗了给来暖点前月。 你都看明你说自助旅游的图，其中满桥起来是同一个站去，中国的满桥起数七十单位，老在头位开矿给门外南镇堵车拖了七八趟，门外南镇去出去，军团俺勒索签约，中国七街去门外这边，你说七站门不提，中国有人从你的苦肉勒索的话他，七街去门外点不用为，七头热汤人不端不来全休息。 到我出发，中国从屯部结合皮具奥运领杆塔诺斯布塔岩托，其中门外皮具点不塌，雷东路滚地动物采取取西西巴站内，爬通加七动物塔，得的用物，滚地竖琴动物，苦肉雷苏动物，托他们西侧街创业马拉古镇前的过一趟电梯人行的过年，其中门外皮具点不塌。 파츠가치동화 接下来这些空了明年国一切特别对不起七个期马脚起来给中国创业特别切入动位我有国国共同的满岁中国自主人不谈吞列人不了接下来这些不切特别别接给南内给浪家唐阳吞月别七个期马脚创业谈不切特别动给了偏托月不行七个期马脚创业谈不切特别动给了偏托月不行 四天谈立冬用完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七个月 진치번에 서두뉴바탕 콜레시뷰 퉁콩 꾸진뉴바파 림보르 치신유바시 심주 서비디네기 갑교스주 투구 창토 당와규 지게 마조 킬레기 중코 퉁기 치번에 중코 서두 치바타 중코 라제 신구르 치베 발가기 동교로 군디 단유 승글링게 콘셀리 제년준 슈켄조가이 리젠경 군난켄 던즈 온조 라시 생겨내 모두 안수치름 토구지 슈베 리젠 샌다 남센조나쇼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1: 바세강기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 아지 명잠 규비네 디타니 앞엔도 여시
0: 디타니 키랑기 시부어도유
3: 시에라 집에 지리야 공부자 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구지
1: 내가 두드 잠바 강고르 쉼비나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랑 가비니즈레 유튜브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쉐 동토
2: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구인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힌
1: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에 디그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탄기 중국 난조 창매 냠토 송경치